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휴가 떠난 제 친구 얘긴데 지금쯤 뭐 할까요? 휴가 가서도 이메일 열어보고 세상 뉴스 다 챙겨보고 자기 일 챙겨줄 동료에게 수시로 메시지 보내고 혹시 이러고 있진 않을까요? 글쎄요. 어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왔는데 일요일 오후에 간만에 이런 직장인 그 일요일 친구군이 없다면서 막 자랑자랑을 하더라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이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나 아무래도 너무 준비 없이 왔나 봐. 뭘 하면 좋을까? 일단 뭘 해야 한다는 강박부터 좀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힐링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게 아닐까도 싶었고요. 혹시 오늘 또 이 즈음에 휴가 또 계획하거나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좋은 휴가 아이디어도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잘 쉬고 잘 노는 것도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 주위에 예전보다는 딱 이 시기에 휴가 피서 정해놓고 가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제 지인들이 몇 팀 휴가를 가면서 휴가를 가는 건지 가서 일을 하겠다고 가는 건지 모르는 그런 짐을 싸더라고요. 자, 오늘 월요일, 월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 둘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미리미리 주신 지난날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죠.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원미연의 조금은 깊은 사랑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결혼하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나는 몇 개월 동안 매일 아침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 밥을 지었다. 점심에 먹을 도시락도 챙겼다. 밥으로 행복했던 날은 반년이 가지 못했다. 내 업무가 늘어나고 아내의 야근이 잦아지면서 밥을 먹을 날이 줄었다. 바쁜 날을 지내며 외식이 늘었다. 어느덧 식사 문제는 우리 부부싸움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재정 지출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내는 외식 그 자체를 힘들어했다. 결혼 전 아내는 집을 나가서 살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 집에서 살면서 엄마가 차려준 식탁을 만끽했다. 내 생각은 달랐다. 맞벌이를 하던 어머니 때문이다. 어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귀가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은 없었지만 새벽에 준비해둔 찌개나 반찬으로 알아서 밥을 먹었다. 외식과 관련한 우리 싸움은 늘 이 말로 끝난다. 나는 식사 메뉴를 고민하고 장을 보고 요리하는 모든 시간에 내 인건비를 넣는다면 과연 어떨까? 라고 묻는다. 최근 아내마저 퇴사했다. 아내도 가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아내는 가사와 관련한 인건비에 100% 동감한다. 물론 외식은 여전히 꺼리지만 말이다. 그래도 이제는 한결 자유롭다며 이런 이야기를 한다. 당연하게 여겨서 눈에서 지운 노동이 얼마나 많을까? 엄마하고 밥 먹을 때도 맛있는 거 사 먹자고 해야겠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좋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동안 엄마에게 고맙고 미안했다고 전하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그동안 수고한 나는?

이석훈의 우리라는 세상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유효이 유영의 오늘도 싸웠지만 다시 머리를 맞댑니다 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비건을 선언한 워커홀릭 아내와 일탈을 꿈꾸며 유유자적 살아가고 싶은 남편의 좌충우돌 에세이입니다. 사회가 정한 정상 가족에서도 벗어나기 위해서 당연한 것들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하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어느새 부부관계를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분명 흔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어딘가에서 존재하는 또 현실 부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당시 아내를 대신해 살림을 맡았던 건 가장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했고, 그때 실질적인 가장은 정규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래요. 결혼 전까지 가족이 있는 한 집밥을 먹지 않는 게 오히려 사치라고 여겼던 아내와 일하시는 어머님 밑에서 남자도 뭐 요리나 살림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배우면서 자랐던 남편. 이 둘의 충돌은 당연한 거고요. 그 충돌이 얻어낸 결실은 결국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인정과 감사라는 부분이겠죠. 자, 문자는 2부에 여유롭게 보겠습니다. 1부 끝곡은 이정선의 같은 하늘 아래 전해드려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 11월에 머물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고요. 자, 신복수님 반갑습니다. 네. 8월 이제 1, 2일이 주말에 껴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뭔가 8월 느낌 나는 건 오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휴가 다녀오셨군요. 토, 일 휴가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달려봅시다 라고 신복수님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1102 쓰시는 분이 일찍 오셨고요. 또 경원님 일찍 오셨네요. 황금배려님도 반갑습니다. 헉헉 아침부터 찝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수도권 더위가 오늘부터 심하다니 소영님께서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아니 진짜 뭐 뭐든지 지금 다 기록을 깨고 경신하고 이런 말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그렇죠? 그리고 728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부산갈매기님 어서 오시고요. 아무쪼록 8월 무더위 건강 행복을 빌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행복보다 먼저 그럼요. 건강해야 행복도 느끼는 거고 건강하지 않은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 다들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정말로. 향기님 극한 폭염으로 힘든 날들이지만 8월에 한 주도 힘내보아요. 그래요. 8월에 뭔가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이 한 주를 잘 보내야 끝까지 잘 가겠죠. 9319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서울, 아 소영님 너무 덥네요. 서울도 덥겠죠. 네. 아, 전북도 오늘은 39도까지 오른다는데 아무래도 피서를 잘못 온 것 같네요. 아 그리로 피서를 가신 거예요? 그 피서를 남쪽으로 가시면 조금이라도 약간 북쪽으로 가셔야 아우 서울이 덜 더운데요 크크 가셨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세요 라고 그래요. 근데 뭐 사실 지금 이 더위에 어디 여기는 안 덥다 절대 안 덥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왜 태백이 에어컨이 없는 동네에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살아요 막 그런 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아이고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한 9월 초에 그리고 10월에도 태백을 연이어 가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9월 초도 더웠고요. 예, 10월도 안선선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녁은 좀 다른데 한낮 기온은. 그래서 이제는 더위가 이 고도가 높은 곳에도 뭐 그냥 쑥쑥 올라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85 뒷분을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8월의 본격적인 첫 주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영희님, 네, 어서 오세요. 유창엽님 반갑습니다. 영덕에서 오늘도 들으러 왔네요. 네, 고맙습니다. 신청곡 일단 남겨주신 노래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남들은 다 휴가철일 때 저는 바쁩니다. 마트일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돈 봅시다 아자 하셨는데 그러게요. 이 직업의 특성상 남들이 휴가를 갈 때 그때는 절대 못 가는 직업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 직업들은 근데 또 남들이 또 한창 뭔가를 해야 될 때 어떻게든 휴식을 잘 골고루 배정해서 예.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지. 남들이 일할 때도 일하고 놀 때도 일하고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커피님 어서 오세요. 이번 주는 매일 노트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이번 주 일주일 휴가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셨군요. 너무 더워서 그냥 수박 한 통 사서 냉장고에 넣고 집콕 하려고 해요. 아, 이거야말로 또 이 상황에서는 최고의 피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노래 좀 듣고 갈까요? 슈가리 에브리모닝 준비했고요. 탑로더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창엽 님이 나는 언제 휴가 갈라나, 나는 남들 휴가 마치고 날 잡아서 포항 시내 영화 관람 갈랍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뭐든 좋습니다. 아니면은 반대편 7번 국도 말고 이렇게 왼쪽으로 오셔서 한번 해안도로를 달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독수리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메이우드의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메이유드의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전해드렸고요. 꼬리님도 네, 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김선숙님, 토요일부터 수박 수확해요. 6개가 달렸는데 2개는 우리가 먹고, 아, 이미 다 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나눔했어요. 아, 마음도 너무 예쁘시네요. 더운 날씨 때문에 독서는 많이 합니다. 전 수필이나 에세이를 좋아해요. 저도요. 일주일에 5권씩 보내, 그건 저는 아니고요. 많이 읽으시는데요. 마음의 양식은 쌓이네요. 나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나가길 바라며 시원한 커피와 함께해요 하셨는데, 아이고, 뭔가 거기에 약간 서늘한 산들바람만 한번 불면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어떤 책을 읽을 때요, 그 내용들 보면 자꾸 이렇게 나의 어떤 현실과 대비를 해서 이렇게, 나도 이런데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근데 너무 그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책을 읽을 때마다 반성문, 마음의 반성문을 쓰게 된다면 너무 이게 습관적인 걸 수도 있대요. 그리고 671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4106 쓰시는 분, 경미님도 와 계시고요. 바람구름님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7186 쓰시는 분, 이건우님도 오셨고, 이건우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쵸? 보안관실은 덥지 않고 아주 시원해요. 그러시군요. 근데 학생들은 지금 방학이라 학교에는 학생들은 지금 없는 거죠? 학생들 등하교 시에 신호 대기 중에 보안관실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다가 가라고 하면 학생들이 아주 좋아해요. 아,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래서요. 진짜 최고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끝곡은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이에요. 머라이어 캐리 Without You 전해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숙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연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서지원 또 다른 시작.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우리 3047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이건우님은 방학 중에도 방과 후 돌봄 학생들 등교해서 아 그래요? 공부하고 있군요. 그리고 7825 뒷번호 쓰시는 분, 그리고 1102 쓰시는 분이 친구도 같이 듣고 있는데 이름 한 번만 불러달라고. 유은주님. 네, 은주님도 같이 듣고 계시군요. 우리 또 기존에 은주님들이 한 두 분 계신데 요즘 조금 바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월수금, 그렇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추억사연 나누는 시간입니다. 미리미리 주신 사연들 함께하니까요, 들어보시고 나도 이 사연의 이 코너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참여해주세요. 노래 하나 들으면서 갈까요? 김완선의 오늘 밤.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8535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남편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어떤 업종의 가맹점에 그날그날 필요한 중요한 물품들을 순회 방식으로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하루가 아주 일찍 시작해서 사실 누출 시간은 저희에게 점심이거든요. 급한 일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저희가 잠깐 쉬기도 하고 대기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타이밍. 소영 씨 얘기에 우리끼리 토론도 하고 음악도 듣고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소영 씨가 우물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다 듣질 못해서 어쩌다가 우물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것에 대해서 남편과 또 주거니 받거니 남편은 급기야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한 100번은 들었을 그 이야기. 남편은 저와 4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세대의 사람처럼 말을 해요. 자기는 수도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가스불도 안 써봤다. 샤워기가 웬 말이냐. 자정 넘어 할머니가 끼얹어 주시는 서너 바가지 우물물로 샤워를 했다. 아이스케끼 사 먹을 돈도 아까워서 읍내 시장 얼음집 가서 일 돕고 얼음 받아 먹었다. 이 대목에서 웃음이 납니다. 4살 차이. 저는 공장에서 만들어온 아이스크림 먹고 자랐는데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 외갓집에 가면 현대식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우물이 있었는데 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무서운 얘기에 꼭 등장하는 우물이었으니까요. 조금만 날이 어두워져도 절대 근처에도 안 갔지만 그래도 항상 방학이면 재미있게 지내다 왔습니다. 방학 때 가면 겨우 몇 밤 자고 오는 게 다였지만 그 사이에 친구도 사귀고 아이들이라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하나 일치하는 건 이 대목이었습니다. 남편은 시골에서 자라서 방학마다 도시에서 놀러오는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다고 해요. 아, 추억의 노래는 또 엇비슷하게 맞아요. 노출을 같이 열심히 듣는 이유기도 하죠. 일하다 지치면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도 이어서 하고요. 항상 고맙습니다. 유니키 사랑 느낌, 소방차 하얀 바람.

자, 잠시 폭염경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강원 영월, 철원, 강릉 산지, 정선 평지 지역, 경기 부천, 또 경남 거창 북부 지역, 경북 영주, 김천 남부, 영양 산지 지역, 그리고 인천 옹진, 전남 진도, 구례 산간, 무안 남부 지역, 전북 진안 장수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두 곡의 노래를 함께 하셨어요. 유니키의 사랑 느낌, 소방차의 하얀 바람, 우리 8535 쓰시는 분의 선곡이었습니다. 유니키의 사랑 느낌은 오랜만에 들으시면서 아 맞아 이런 노래도 있었지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 노래는 남편분이 고르시고 하얀 바람은 아내분이 고르시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요. 함께 일하시면 원래는 혼자 아마 남편분이 혼자 하셨던 걸 뭔가 좀 효율성을 좀 끌어올리기도 하고 혼자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같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많이 남편분도 많이 의지가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혼자 일하다 보면 아무리 뭐 말할 틈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가끔 뭔가 좀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다니시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한마디 뭐 어떤 이런 걸로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고 토론의 장도 열 수 있고 또 추억 사연은 그렇죠. 네, 내가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 근데 남편분이 두 분이 4살 차이인데 이렇게까지는 조금 제 생각에는 남편분이 이제 시골에서 자라셨다고 하니까 그 어른들은 이런 생활을 옛날에도 하고 지금도 좀 이렇게 겹쳐서 이중으로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른들의 경험도 나의 경험처럼 흡수가 되고 인식이 돼서 4살 차이 아내에게 나는 가스도 안 썼고 뭐 샤워기가 웬만 물론 샤워기가 진짜 그 샤워기 헤드 같은 게 없었을 순 있죠. 근데 샤워를 안 했던 거 안 씻고 그랬던 건 아니고 할머니가 밤마다 물바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등목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하고 그것도 샤워의 일종이긴 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전 마지막 대목이 저도 제가 약간 찐으로 웃었잖아요. 그게 정말 약간 의욕이 생기는 웃음이었습니다. 아이스 깨끼를 사 먹을 돈도 아까워서 읍내 시장에 얼음집에 가서 일을 돕고 뭐 몇 살 때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을 돕고 얼음을 받아서 먹었다. 분명히 아이스크림이 슈퍼에는 팔았을 텐데요. 네. 진짜 아이스 깨끼도 아니고 얼음을 드신 거예요. 아, 근데 또 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재미있게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듣는 사람도 이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재미에 같이 응해주는 거죠. 그런 거죠. 듣다 보면 뭐 서로 이렇게 약간 허세 있는 얘기를 할 때면 어느 쪽이건 가네요. 그걸 진짜 막 고지고대로 다 듣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는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두 분이 함께 일하시면서 그냥 댁에서 어떤 보내는 시간이나 그런 댁에서 하는 이런 것들 외에 예, 그때는 몰랐던 또 다른 삶의 재미나 그런 것도 많이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3부 끝곡을 커피님의 신청곡으로 준비를 해볼까요? 임지훈의 사랑의 썰물.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반짝이는 조약돌. 이름을 얻지 못한 구석진 마을의 투명한 시냇물. 일제히 흰 띠를 두르고 스스로 다가오는 첫눈입니다.
1: 그대
0: 우리는 무엇입니까? 늘 앞질러 사랑케 하실 힘, 덜어내고도 몇 배로 다시 고이는 힘. 이파리도 되고 실팍한 줄기도 되고, 아, 한 목에 그대를 다 품을 수 있는 씨앗으로 남고 싶습니다.

0: 넉넉한 저녁입니다. 뜨거운 목젖까지 알아내고도 코끝으로까지 발이 저린 우리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놀이나무 정수리에 낭낭걸린 노래 한 소절.
1: 그대의

눈물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한 그대와 나는 두고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네게로 이르는 길, 내가 깨끗한 얼굴로 내게로 되돌아오는 길. 그대와 나는 내리내리 사랑하는 일만 남겨두어야 합니다.

4부 첫 곡으로 권영섭님의 신청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의 그대였어요. 그리고 김정태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날씨에 찜통더위가 심술을 부리는 듯 숨이 턱턱 막히지만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웃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6382 쓰시는 분도 저도 신청하고 싶었던 노래를 누추해서 이렇게 바로 듣게 되다니요 라고 시간을 보니까 김한선의 오늘 밤? 소방차의 하얀 바람? 유니키의 사랑내기 이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잘 들으셨으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부산갈매기님도 사진들 감사하고요. 노래도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하신 노래 전해드렸었는데 0392D 보내주시는 분 또 은미님도 와 계시네요. 날이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그런다고 내일을 누가 대신 해주진 않겠지요 라고 정은님이 주셨는데 절대 아니죠. 누가 대신 해주겠습니까? 일만 쌓입니다. 밀리고요. 아무리 더워도 해야 할 건 해야 하고 정은님도 휴가를 조금 미뤘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딱 이때 휴가를 갔어야 되는데 소영씨 말처럼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조금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들 방학에 좀 쉴 수 있는 시간, 뭐 엄마 아빠 휴가 맞추고 이러면 딱 7월에서 8월 넘어갈 때 이때 첫 주에 그래서 막 저희 방송사에서도 여름 특집, 뭐 폭염을 대비한 신나는 노래 특집 이런 것들을 이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크고 나면 하나하나 뭔가 누가 일부러 뭐 알려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약간 졸업하는 느낌이 드는 어떤 일종의 여러 가지 의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되고 뭐 그것도 알아서 내 품을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꽤 생길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김정태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저구 하루만.

노래하는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서님께서 소영님이 전에 바다와 계곡 중에 어디를 최종적으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만약 바다라면 추천하고 싶은 바다가 있으신가요? 하셨는데 그때 제가 딱 바다와 계곡을 나누지 않고요. 바다를 보고 나서 약간 국도 쪽으로 산이 있는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산도 보고 계곡도 거치면서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예, 저는 약간 그런 코스를 좋아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강원도 고성 쪽을 얘기했었죠. 예, 설악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오는 코스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의 모든 곳을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약간 어릴 때 동해바다에 좀 익숙하긴 해서 동해가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이제 다 가봤거든요. 각각의 매력이 너무나 다 달라요. 너무나 각각의 매력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여긴 여기대로 이런 특징이 너무 예쁘고 여긴 여기대로 이런 거 저는 일단 좀 먼저 떠오르는 게 있다면 뭐 강원도 고성 쪽 가고요. 그리고 뭐 쭉 내려서 7번 국도 타고 내려오는 그쪽은 뭐 다 일단 기본인 거고 그리고 남해를 처음 갔을 때 그 물이 되게 신기했어요. 예, 바닥이 보이면서 그 한산도 그 근처를 갔었는데 너무 신기했던 기억도 있고 땅끝마을 해남 그리고 서해는 제가 이제 그 처음 본 거예요. 서해 노을 지는 바다를 그건 정말 환상이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추천해 주실 바다가 있으면 나 여기가 좋더라. 그런 거 남겨주세요. 저보다는 우리 가족분들이 힘을 보는 게 더 낫겠는데요. 정말. 자 이번에는 다람쥐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이 순간에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는 사이에 지연님께서 학창시절 저의 독서실 지킴이 오빠였습니다. 이승환님 언제 들어도 변함없는 세월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딱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독서실에서 귀에다 이어폰 꽂고 제 얘기를 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저도 진짜 독서실에서 많이 들었는데 독서실에서 이승환 테이프를 친구 거를 빌려가지고 처음 들었는데 너무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뭐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길로 저도 테이프를 샀던 것 같아요. 테이프를 사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밤 10시 이쯤에 청소년 라디오 프로그램 당대 그 인기 하이틴 스타들이나 뭐 이렇게 뮤지션 분들이 DJ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윤상 오라버니, 예, 김현철 오라버니 뭐 이런 분들이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엽서를 보내놓고 하염없이 기다린 적이 있어요. 소개가 뭐 나중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문자로 참여하고 또 문자로 바로 저희가 반응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뭐 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거의 잘 알 수 있지만 엽서나 편지 보내놓고 나면 그게 언제 나올지 며칠을 막 그 대충 도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들어보는데 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안 나왔나? 지금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 기다림 사이에 타던 그 마음도 이제는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부산 갈매기 님이 오늘 병원에 약을 타러 가셨군요. 아유, 그러면 라디오를 편하게 듣지는 못하실 텐데 이렇게 또 문자까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7749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항상 노래 하나 추억들 좋은 방송에 감성을 추스려 보곤 합니다. 시 감상 음악 제목이 뭘까요?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시 감상 음악이라고 하셔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일부의 짧은 글 긴여운 그 배경음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다면 그 곡은 유해인의 별을 기다리며 라는 곡입니다. 유해인의 별을 기다리며 도움이 되셨으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7825 뒷번호 쓰시는 분인데 더위 먹지 말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하셨는데 네, 아무리 배고파도 더위는 안 먹을게요. 절대 안 먹을게요. 0145 뒷번호 쓰시는 분도 건강에 유의하세요 하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곡을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영덕에서 마트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유창엽님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공부와 사업에 힘쓰고 보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회상도 새롭고 우리 세계가 새로울 것인바.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을 근본에 큰 공심을 갖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8월 3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9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게 되면 새로움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아껴가면서 다루게 되죠. 이렇게 물건 하나에도 정성을 쏟는 반면 새로운 마음을 대할 땐 그런 정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언제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문득 새로운 마음을 발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새롭게 유지하는 게 더 좋은 기운을 불러올 거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법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다 좋아하지 않고 영원히 좋을 일을 준비하고 나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새 마음, 새 기운을 낸다고 밝혀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새로운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원불교 용어를 법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어드,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위클리 원음 매거진,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슈인 원불교 만나볼게요. 창작성가 선물, 킹스턴 루디스카, 마이코튼 캔디.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피은입니다. 피은은 은혜를 입는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안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것을 피은이라고 하는데요. 사안의 은혜를 강령적으로 요약하면 천지로부터는 응용무념의 도, 부모로부터는 무자력자 보호의 도, 동포로부터는 자리이타의 도, 법률로부터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이며 우리 모두가 그 덕에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요, 모든 은혜를 입은 후에 반드시 그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피은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대산 종사님께서는 사안에 피은된 도를 채받아서 보은하면 곧 불성이 되고 천지가 된다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피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송가입니다. 함께라는 은혜.

좌선 후 나오는 길이다. 실내화를 바닥에 놓다 잠시 딴 생각을 했나? 실내화가 모가처럼 떨어졌다. 아, 옆에 도반이 이리 생각할 것 같다. 선을 열심히 하면 뭐하니 신발 하나 놓을 때도 방심인데. 타인의 기척을 신경 쓰다 마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본다. 또 소설을 쓰고 있구나. 그건 너의 기준이다. 실은 내가 그랬다. 내가 그리 평가했던 기억이 있다. 원불교학과 시절 내 유무념 조항 중 하나가 신발 짚고 놓고 신을 때 마음 멈추기였다. 짚을 때 멈추고 놓을 때 멈추고 신을 때 멈춰서 온전함을 챙기려는 것이었다.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었기에 수시로 멈추는데 유용한 도구가 됐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내가 신발 놓고 잡는 것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어찌된 일인지 남들이 신발 다루는 것만 눈에 보인다. 그리고 생각한다. 아, 저 사람은 공부인이구나. 신발 놓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흉내만 내고 공부인은 아니네. 신발 하나 놓을 때도 마음을 못 챙기는구나. 주위에 온통 신발 잡고 놓는 사람들만 보인다. 신발로 공부인과 비공부인을 나눌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물건을 꺼내려고 서랍을 여닫는데 한 도반이 말한다. 좀 살살 닫아요. 마음을 챙겨서 닫아야지. 왜 마음을 안 챙기나? 앗, 이 생각은 내가 아까 신발을 던지듯 내려놓던 도반에게 했던 그 생각이다. 순간 깜짝 놀랐다. 내게 나는 공부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공부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다. 내 공부 수단이 신발이었을 뿐 아마 상대에겐 다른 수단이 있었을 거다. 신발은 마음을 멈추게 하는 수단이었는데 난 수단으로 공부인인가 아닌가를 규정하고 있었다. 수단은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절대평가의 기준처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한 거다. 물론 그날 이후에도 그랬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이 주로 눈에 보였다. 상시일기를 잘 쓸 때는 상시일기 안 쓰는 사람은 공부가 엿다고 생각했다. 내가 상시일기는 소홀해지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다고도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을 멈추고 또 나를 바라본다. 실은 모두가 공부인이었다. 신발로 공부하는 공부인, 서랍으로 공부하는 공부인, 기도로 공부하는 공부인이 있었을 뿐이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옅은 시냇물은 희게 보이고 좀 더 깊은 강물은 푸르게 보이고 더 깊은 바다는 검게 보인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흰빛이라 하여 검은 빛으로 보이는 수양인을 비교하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된다. 천열에 만부살이 배출되는 큰 회상에는 드러난 성인도 있고 숨어서 일하는 성자도 있다. 너희들이 공부할 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나를 항상 비춰보는 생활로 정진해야 불지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밝혀주셨다. 다만 나를 비춰보자. 남이 공부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 나의 집착을 발견하면 된다. 그럴 때 나의 판단이란 내가 어디에 집착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다. 내가 기울어져 상대를 기울게 보는 거다. 모두가 공부인이자 모두가 부처임을 잊지 말자.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혜성 교무님의 글 모두가 공부인 만나봤고요. 이어서 성가 183장 오늘 아침 좌선 때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위클리 원음 매거진 함께합니다. 빅나티 꽃.

위클리 원음 매거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일부터 원기 112년 정기 법의 사정이 진행 중입니다. 법의 사정의 목적은 교도의 법의를 향상시키고 등급을 합리적으로 사정하기 위함이고요. 규정을 살펴보면 법의는 교단의 생명이니 진리를 표준하고 당인의 실력을 잘 평가해 이로에 사과 없이 공정하게 사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원불교에서 법이란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며 우리 사막 공부의 목적이자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사정에 유념해야 할 사항은 원기 112년 법의 사정을 통해 스스로의 공부 정도에 따른 본인의 법의가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점검하고 확인된 법의에 따라 자신의 법의 향상을 위한 공부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함이 근본 목적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 법의 사정의 절차는 교단과 기관의 사정, 지구협의, 교구사정, 중앙법의사정위원회의 사정, 수의단의 사정, 종법사 승인 순으로 진행되고요. 법의 사정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모든 교도, 그리고 열반한 교도로서 법의 추존이 필요한 교도입니다. 원기 112년 정기 법의 사정에 교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원불교의 미래를 그리는 예비 교무들이 미국 교화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되짚었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가 6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미국 동부지역에서 글로벌 교화연수를 실시했는데요. 교화연수단은 죽산 황도궁 미국 종법사를 배아래 훈증을 받았고요. 원달마센터 현지인 법회를 참관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교당에서는 법회를 주관하며 미국 교화 현장을 직접 체험했고요. 각 지역 교당과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비 교무들은 미국에서 원불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해나가게 될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특히 UN 본부에서 열린 UN 종교 NGO 특강을 통해 생명 존중 사상과 세계 시민 리더십을 기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연수단은 이 밖에도 9.11 테러 현장과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희생자들의 해탈 천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식을 열어 종교인으로서 역할을 새기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송한용 예비교무는 미국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이 더 크게 요청되리라 확신했고 그러기 위해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고요. 원불교학과 서원관 김상은 교무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온 교무님들의 헌신과 정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여름 청년 마음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청년교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는 이번 훈련엔 초입자, 비교도, 다회 참석자, 예비교무 등 각계 청년들이 모여 소통과 공감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눴는데요.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총장 전두훈 교무님의 주제 강의에 이어 깊이 있는 단모임 회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청년들은 강의를 통해 은혜와 감사 생활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해지고 넓어졌다는 것에 공감했는데요. 한 청년은 평소에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내 삶의 감사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청년은 그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을 했던 태도를 반성하며 판단에서 생기는 감정 자체를 비워내고 온전함을 지키는 일이 먼저임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공부 외에도 청년들의 온전한 심을 위한 마음의 휴, 홀짝홀짝, 열애봉 명상, 체육, 노래방, 비즈산매 등 다양한 콘셉트로 준비된 프로그램을 즐기며 청년들은 일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참다운 쉼을 즐겼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덕관 원로 교무가 평생의 교육 생활을 돌아보며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살고 보니 인연이었네 라는 제목으로 58년간 원불교 교단에 몸담아온 김 원로 교무의 진솔한 삶의 고백이자 곁을 지켜준 수많은 인연에게 바치는 감사의 기록이 담겼습니다. 김덕관 원로 교무는 원기 35년이었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해에 태어나 일찍 어머니를 여의는 아픔을 겪었고요.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이끌려 전무 출신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원기 53년이었던 1968년 출가를 한 후 원기 103년 강원교구를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총 42년을 현장에서 봉직했습니다. 그의 교역 여정은 헌신과 개척의 연속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젊은 시절 결핵이라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부산 개금교당을 눈물로 개척했고 갈등을 겪던 면목교당을 정성과 화합으로 녹여내 교당 신축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열악한 교세 속에서도 500일간의 새벽기도 적공을 통해 강원교구청 신축봉불이라는 기적을 낳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김덕관 원로교무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교단이 한 일에 그저 대의로 응했을 뿐이라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모든 것이 인연의 일이었다고 고백한 김덕관 원로교무의 회고록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원불교 교화의 발자취는 물론 신앙과 수행, 인연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위클리 원음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나는 구도자.

0: 원불교, 알림, 책.
1: 원불교 청소년 희망 캠프가 오는 7일부터 2박 3일간 설매제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됩니다. 숲속에서 힐링하며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시간이 될 텐데요. 참가 대상은 원불교 중고등학생 청소년이며 신청은 각 교당 청소년 담당 교무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교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원기 111년 영산성지 법인기도가 오는 8일 오후 4시 30분 영산성지 법인광장과 부인봉에서 진행됩니다. 영산성지 법인기도는 원기 89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진님들께서 사무요한 정신으로 창생을 위해 기도하신 아홉 봉우리에 올라 함께 기도하고 정성을 모으는 자리에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나비연의 영문도 모르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2: WBS 원음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큐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영 중에 살려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대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정득한 것이 진정에 이른 사람이 귀함이요 둘은 욕심의 눈으로는 보나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셋은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8이란 숫자를 누가 요리조리 뜯어봤더니요, 가로로 자르면 제로, 0이 되고요, 세로로 자르면 석삼, 3이 되고요, 눕히기까지 하니 글쎄 무한대가 나오더랍니다. 8이란 녀석 신통방통한 숫자였네요. 그래서 8월은 정해진 거 없는 제로의 달, 세 번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3세 번의 달, 가능성을 품은 무한의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분 좋은 12시 발팔하게 시작해볼까요? 첫 곡입니다. 시트러스의 찬란히 빛나는 여름이 되리.

반갑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자, 8이란 숫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을 줄이야. 모든 게 리셋된 것처럼 정해진 거 없이 3세판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에 무한대의 가능성을 품을 수 있는 달. 그런 8월이 막 시작이 됐으니까요. 알차게 야무지게 우리 함께 보내보자고요. 아,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정영돈 데프콘의 Change the Game, 인순이의 아름다운 걸.

정영돈 데프콘의 Change the Game, 인순이 아름다운 거울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뒷번호 4410 쓰시는 분이 8을 가로로 자르면 0이 된다는 말. 정말 오늘부터 모든 걸 리셋을 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 쌓인 피로는 싹 비워내고 제로에서부터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해보렵니다. 현이 목소리 들으니 8월은 왠지 0부터 차곡차곡 잘 채워질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8월 한 달 무한대처럼 예 한번 차곡차곡 잘 도장 깨기 하듯이 해봅시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8월이 시작이 되었네요. 한 달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저는 토일 휴가를 잘 보내고 오늘부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네 휴가 잘 보내셨군요. 좋습니다. 오늘부터 또 함께 보자고요. 뒷번호 557을 쓰시는 분은 방학을 맞은 삼남매 육아를 하느라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은 아이들한테 화내려고 했던 거 제로로 만들고 참으린 3세번을 외치며 평화를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라고 믿고 싶어요. 흑흑 희원님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은 얘기를 여기다가 꽉꽉 채워서 다 넣어주셨는데 일단은 3남매를 육아함에 있어서 아, 이 화와 참을 인자와 아, 이것을 안 외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평화를 유지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 어떤 화가 나더라도 한번 심호흡을 3번 정도 하시면서 조금 가라앉혀보고 조금 가라앉혀보고 그러면 우리에게 내일이 또 올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또 잘 보내보자고요. 화이팅! 네, 뒷번호 7694 쓰시는 분은 어젯밤이 너무 더워서 잠을 설쳤는데 새벽 3시에 거실을 나가보니 남편이 거실 바닥에 대차로 깔고 누워있더라고요. 당신 여기서 뭐해? 했더니 여기가 제일 시원해 하면서 배만 이불 덮고 자는데 웃으면서도 정겨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뭐해? 여기 너무 시원해. 나도 함께 누워보자 라고 하고 같이 누우셨어야죠. 예, 사실 거실이 제일 시원한 법입니다. 맞아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재훈의 더 사람, 바비킴의 고래의 꿈.

이제 오네 더 사람 바비킴의 고래의 꿈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전원성님이 희원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 금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커피 마시며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해운대 이렇게 신청해 주셨어요. 예, 말 그대로 호캉스를 갔다 왔는데 정말 조금의 어떤 그 보태지 않고 조금의 이야기도 살을 붙이지 않고 수영으로 시작해서 수영으로 끝나고 수영하고 밥 먹고 수영하고 그리고 자고 수영하고 밥 먹고 수영하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예, 한 것이라곤 수영밖에 없는데 그래서일까요? 어제 저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아, 예, 그 아이는 굉장히 그 아무렇지 않게 가뿐하다 이런데 저는 아이고 무거라, 아이고 내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라고 예 그렇게 다녀왔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니 괜찮아졌습니다. 예, 뒷번호 3312 쓰시는 분이 너무 더워서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에어컨을 켜고 냉장고 문부터 열었습니다. 얼마 전 보관해둔 수박 화채가 살얼음이 살짝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크게 한 숟갈 떠먹으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점심도 다들 시원한 거 드시고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드시면 기가 막히죠. 좋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1부 끝곡으로 여자친구의 물꽃놀이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이재열의 한여름밤의 꿈.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또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거라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번호 3289 쓰시는 분께서 다음 주에 드디어 휴가인데 오프닝 들으니 완전 제 얘기네요.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영으로 싹 비우고 휴가 가서 맛있는 거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이건 3-3번 에너지는 무한대로 충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오전 시간도 시원한 방송 들으면서 버텨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다음 주에 휴가시군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또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보고 다음 주 또 이제 3289님은 휴가시니까 예, 아주 즐겁게 보내다 오실게요. 벌써부터 신남이 예, 문자에 묻어있네요. 뒷번호 7512 쓰시는 분이 요즘 날씨엔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평생 양산 한번 안 쓰시던 저희 아버지가 어제 제 노란 양산을 슬쩍 쓰고 산책을 나가시더라고요. 다녀오시더니 야 이거 물건이다 하십니다. 오늘 아버지용으로 깔끔한 검정 양산 하나 주문해드렸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멋진 예 멋진 분이신데요. 아 저는 오늘 양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아이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더위에 졌어요. 정말 뜨겁더라고요. 오자마자 아이고 더워라 하고 예 바로 씻었네요. 네 샤워를 안 하면 아 살 수가 없어요. 뒷번호 1849 쓰시는 분이 아이들 방학이라 간식거리를 찾다가 바나나랑 귤을 냉동실에 얼려봤거든요. 진짜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네요. 요즘 저희 집 식구들은 뭐든 얼려먹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 냉장고에 그 과일들을 넣으면 아, 그 영양 성분도 다 빠져나가지 않고 좋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블루베리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유 바나나 시원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뒷번호 6459 쓰시는 분이 올해는 사정상 여름 휴가를 못 가지만 오늘 점심으로 회사 동료들과 하와이안 피자랑 시원한 에이드 마시며 기분만 휴가지를 냈습니다. 라디오에서 하와이 느낌 나는 신나는 음악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노래 띄워드립니다. 부부거래 바디웨이브 하츠 투 하츠 레몬탱. Yeah yeah yeah. Watch me now. Baby.

부부거래 바드웨이브 핫스타츠 레몬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이 부산 날씨가 이리도 더운데 천일홍은 잘 자라 제게 즐거움을 주네요. 잘 자라는 천일홍처럼 저도 이 더위를 이겨보렵니다. 에어컨 아래서 돋보기 안경을 쓰고 책을 보며 음악과 함께 오늘도 여름을 이겨보려 해요. REF의 이별 공식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갑자기 제가 사투리를 슬쩍 넣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혹 사투리를 안 쓰실 수도 있는데 너무 사투리로 했나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와중에 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천일홍 왜 이렇게 이쁜가요? 아 정말 금손이시네요. 우리 집에 그 파리지옥이 있거든요. 파리지옥 애들은 말랐어요. 아 정말 그 친구들이 예 벌레를 잡지도 못하고 아 본인들이 이제 예 그 다시 들었어요. 저의 탓이겠죠? 예 반성합니다. 아 이 집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리노 승민 INN의 스타트 그리고 아 문자 하나 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1877 쓰시는 분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월요일이지만 희원님 덕분에 오늘 하루가 특별해진 기분이네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매일 무너졌는데 오늘부터 다시 0kg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식단 조절 도전해봅니다. 이번엔 진짜 포기 안 할 거예요. 더운 날 모두들 남은 시간 파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면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리노 승민 INN의 스타트 그리고 나상현 씨 밴드의 낙원.

리노 승민 아이엔의 스타트 그리고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이란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뒷번호 4528 쓰시는 분이 희원, 희원님 안녕하세요. 8월의 첫 번째 월요일 기분 좋게 낮 12시 출석합니다. 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된 만큼 이번 8월 작은 일에도 많이 웃고 건강하게 보내고 싶어요. 무더위는 계속되지만 시원한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로 힘을 얻으며 활기차게 한 주 시작해봅시다. 진행자님과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8월 보내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신청곡은 아이유의 바이썸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좋습니다. 2부 끝곡으로 아이유의 바이썸머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실패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나니 그 하나는 수고는 들이지 아니하고 급속히 큰 성공 얻기를 바라며 둘은 일의 본말과 선후 차서를 모르고 경솔하게 처사하며 셋은 일의 완성을 보기 전에 소소한 실패나 이익에 구애되어 결국 큰 실패를 장만함이니 모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점을 항상 조심해야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유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빅나티 화가의 꽃.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히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고개는요. 깃발 되겠습니다. 깃발. 자, 두 번째 고개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요술. 자, 첫 번째 고개는 깃발이었고 두 번째 고개는 요술이었어요. 깃발과 요술이라 감조차 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눈치챈 분들도 있을 것인데 보내주십시오. 샵 8970 우물정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이어드립니다.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Yeah.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띄워드렸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요. 해리포터, 제갈공명 요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셨군요. 하지만 요렇게 얘기해드린 이유는 바로 오답이라는 땡! 틀리셨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세 번째 고개 그리고 네 번째 고개를 넘어가는 동안 한번 정답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개가 깃발 나갔고 두 번째 고개가 요술 나갔죠. 세 번째 고개입니다. 세 번째 고개는 바로 선비와 귀부인 되겠습니다. 선비와 귀부인. 자, 이어지는 네 번째 고개예요. 네 번째 고개는 깃털과 대나무. 깃털과 대나무 되겠습니다. 선비, 귀부인, 깃털과 대나무. 자, 깃발, 요술, 선비, 귀부인, 깃털, 대나무. 너무 좀 어렵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힌트를 좀 드린다면 요즘이 여름에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이걸 휘두릅니다. 여기까지 드리고 저의 어떤 힌트를 좀 드린다면 제가 이제 판소리를 했었잖아요. 판소리를 할 때 요것이 필요합니다. 예, 요렇게 드리면 조금 가닥을 좀 잡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오는 동안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호피폴라의 Let's 그리고 NCT Dream의 파랑.

노래 두 곡 호피폴라의 Let's 그리고 NCT DREAM의 파랑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곡에까지 한번 넘어가 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이제는 거의 맥락을 다 잡으셨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다섯 번째 고개가 남아있으니 한번 차근차근 훑어보면서 다섯 번째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첫 번째 고개는 깃발, 두 번째 고개 요술이었고요. 세 번째 고개 선비 귀부인, 네 번째 고개는 깃털과 대나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고개는요? 우산 장수, 땡땡 장수. 이 땡땡 안에 들어갈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고개는 깃발, 두 번째 고개 요술, 세 번째 고개 선비와 기부인, 네 번째 고개는 깃털과 대나무, 다섯 번째 고개는 우산 장수와 땡땡 장수 나가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8970으로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정답자도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의 돌고래 자리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이상한의 돌고래 자리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바로 예, 부채였습니다. 부채. 뒷번호 0124 쓰시는 분 부채입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운지 차량 운행 중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깜놀. 정비소 맡겨야 하는데 귀찮아 죽겠습니다. 차까지 고장나고 난리예요. 남은 여름 모두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어떡해요. 조심히 그래도 예, 차고지에 다녀오시는 걸로. 예, 빨리 고치시고요. 뒷번호 1015 쓰시는 분이 부채 부채 부채 라고 해주셨고요. 뒷번호 8099 쓰시는 분 정답은 부채. 날 더운데 희원님 방송 들으면 힘이 납니다. 늘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뒷번호 3586 쓰시는 분 답은 부채. 양산가 손수건 가방 속엔 플라스틱 접이식 부채와 얼음물이 요즘 집을 나설 때 챙기는 것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요거 다 챙기셔야 됩니다. 뒷번호 3068 쓰시는 분 부채. 여름 휴가 중이에요. 신안 천사대교 지나가네요. 더위에 고생하는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렇게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3부 꾹꾹꾹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 띄워드리고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전화 물렁거라. 땀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로 마음을 걸어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대치 속 오늘은요 아이들의 덤디덤디 권은비의 언더워터 오마이걸의 트로피칼 러브 띄워드립니다.

아이들의 덤디덤디 권은비의 언더워터 오마이걸의 트로피컬 러브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틱의 신제품 동백 유산균 한 박스, 건강 픽스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자,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0619 쓰시는 분이, 저희 집 얼음 정수기가 오늘 아침 결국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온 가족이 얼음을 너무 빼먹어서 얼음이 만들어질 시간이 없었나 봐요. 결국 급하게 편의점으로 달려가 돌 얼음 두 봉지를 사왔네요. 더위엔 얼음이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또 정수기에 얼음 나오는 정수기들이 꽤 많이 있죠. 예, 요거 이렇게 고장이 나면 요즘같이 더운 때는 참 난감하네. 예, 하지만 우리에겐 또 편의점과 마트가 있으니까요. 그쵸? 뒷번호 0640 쓰시는 분이, 강아지 미용을 맡기러 다녀왔는데 강아지도 더운지 선풍기 앞에서 털을 날리며 졸고 있더라고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더위 앞엔 장사가 없나 봅니다. 오늘 신청곡으로 시원한 노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2534 쓰시는 분이, 희원씨 수고 많으십니다. 집에서 운동을 하니까 운동 같지가 않네요. 빨리 시원해져서 마음껏 산도 타고 걷기 운동도 하고 싶어요. 희원씨 8월도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2534 쓰시는 분도 8월도 화이팅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하림의 달리기, 이선희의 슬기로운 중년생활.

하림의 달리기, 이선희의 슬기로운 중년 생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450 쓰시는 분이 내일부터 휴가라. 아내가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무슨 이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상비약부터 튜브, 양념통까지 이걸 다 가져가 했더니 다 쓸 데가 있어 하네요. 진짜 가보니 다 쓰더라고요.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요. 일단 싸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안 싸가지고 가잖아요. 다 돈이에요. 휴가 가서 물론 이제 사 먹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싸는 게 좋습니다. 뒷번호 1084 쓰시는 분이 짐이 너무 더워서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에어컨이 너무 시원해서 1시간 동안 마트 안을 구경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대파, 두부, 과자까지 알뜰하게 장을 보고 나왔네요. 마트는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뒷번호 2178 쓰시는 분이 식구들이 하루에 옷을 두세 벌씩 갈아입으니 세탁기가 쉴 틈이 없네요. 베란다에 빨래를 줄줄이 걸어두었는데 날이 워낙 더우니 돌아서면 말라있네요. 빠른 건조 안 하는 폭염의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밖에 시래기들이 돌아가는데 걔네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소리가 진짜 점점 세져요. 좀 무서울 지경이에요. 아, 이 여름이 이제 곧 뭐 한 달, 두 달 뒤면 이제 괜찮아지겠지만 아,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뒷번호 51122 쓰시는 분께서 시골 할머니가 수박을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냉장고에 겨우겨우 넣었어요. 아, 저녁에 가족들 다섯 명 모두 모아 숟가락으로 수박을 팍팍 퍼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기분 좋은 12시는 또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 끝곡은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죠. REF의 이별 공식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한 정신행위 이웃접기를 과거 부처님께서는 무념보시를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오른손으로 주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하였사온데 대종사께서는 사업등급의 법을 두시어 모든 교도의 성적을 다 기록하게 하시니 혹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교심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하는 당인들에 있어서는 마땅히 무념으로 해야만 무루의 복이 쌓이려니와 공덕을 존중하고 표창할 처지에서는 또한 분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이원영의 가요세사.
1: 반갑습니다. 잔잔한 미소는 상대의 마음에 남습니다. 누계영입니다. 해바라기 사랑.

오늘 아침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옆에 서 있던 외국인과 무심결에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조금은 멋쩍어서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조용히 미소를 짓더군요. 덕분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지면서 따라 웃게 되었습니다. 속을 뻥 뚫어주는 호탕한 웃음도 좋고 바라만 봐도 기분 좋아지는 함박 웃음도 참 좋지요. 하지만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잔잔한 미소는 마음에 참 오래 남는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다들 어깨가 조금은 무거우실 텐데 오늘 하루는 주변에 따뜻한 미소 한번 건네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자, 낮 2시에 뜨거운 태양 밑에 계신 분들, 네, 선선한 좋은 해의 가요세상으로 생각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연, 그대가 웃으면 좋아.

0: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식 이장이요. 요즘 세상이 참말로 거식이 돼가지고 택시 잡는 것도 일이요, 일. 오늘은 그래서 말입니다. 일어난 얘기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빗속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계시다는 거요. 이 병원 진료 시간은 다 되어가서 마음은 급한 뒤 요즘 택시들이 어디 그냥 서놓는다고 거식이 없니까? 어르신 속은 점점 타들어가고 말이요. 근데 옆에서 버스 기다리던 청년 하나가 그 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어르신한테 다가가가지고 사정을 듣고 직접 택시를 거시기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택시가 오자마자 어르신 우산까지 씌워드린 다음에 기사님한테 잘 부탁한다고 당부까지 거린 거 아니겠습니까? 참말로 요즘 힘들어요, 어른들 살기. 그런데 젊은 총각들이 그렇게 거시기 해주면 참말로 거시기 한 거지. 예, 우리도 살다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날이 올 것인데 이 정년처럼 서로 보듬고 거시기하게 살자 이 말이요.
1: 환해진 아하 왕년엔 김정우 소명 최고 친구.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2: 자, 가요 짧게 짧게 맛볼까요? 제시라 여웅 야우입니다.
0: 경기도 의왕 이수함 씨가요. 지난 한 주 동안 더위 잘 지내십니까? 오늘도 무척 덥습니다. 그래 시원한 전철 타고 온양온천 갔다가 집에 올라가는 전철 안에서 재밌는 방송 잘 듣고 있다고요. 어서 오세요.

제시라의 야우였습니다. 자, 창원의 변재인 씨 함께하는 시간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늘 유쾌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부산의 진복순 씨 주말 행복하셨죠? 한 주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벌써 8월도 3일이 지났어요. 동대문 이지영 씨 오해도 어김없이 해성사랑 지자분이 날 출석 도장 찍습니다. 자,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한 목소리의 소유자 조은영 씨 오늘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명아 눈물의 대전역.

눈물의 대전 얘기였습니다. 이준호 씨 나이버 존예가 세상 안성 배송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도와요. 재경식 씨 활기차고 행복한 한주 좋은 예가에서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날씨가 너무 덥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좋은 예가의 세상 왔다고 해요. 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홍시 청춘 1번지.

청천 1번지였습니다. 송영아 씨가요. 주말 잘 쉬셨습니까? 8월 신나게 달려봅시다. 남편 휴가라 백담사 하조대 다녀오면서 좋은 해가상 듣는다고요. 감사합니다. 혜경 씨가요. 8월 첫 월요일 하늘의 구름이 아름다운 꽃처럼 몽실몽실 술을 놓은 듯 예쁘건만 뜨거운 햇살은 전국을 뜨거움으로 아우성을 치시고 있어요. 조금만 덜 덥게 해주세요. 이 더운 여름날에 힘 있는 최고의 방송 폭포스 여름 시원한 음악과 최고의 명 DJ 말씀으로 삶의 질을 펴는 최고의 방송 좋은 예가의 세상과 함께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백승원 그날의 고향역

자, 17년 전에 사선문화제에서 진혜성 가수랑 방송하는 걸 봤어요. 네, 오늘 라디오 듣고 싶어요 합니다. 진혜성 가수의 신시절이었고요. 노래 한참 시작해서 바쁠 때인데 그때는 저희 프로그램하고 거의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팬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부산 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팬들이 함께 해주셨던 분들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고 계신 걸로 봐요. 그때 이제 팬덤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었는데.

팬들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에 진혜성 씨가 팬덤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팬덤의 문화를 진혜성 씨가 만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공개 방송을 함께 많이 했었죠. 네, 그때가 그립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네요. 네, 그 그림을 또 보셨군요. 영상을. 저희들이 그때 공개 방송 참 많이 하던 때였는데. 대구의 평강공주님께서 폭염이 여전하지만 매우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종로 63 김광도 씨가 제가 다니는 건설 현장이 토요일부터 5일간의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내고 있답니다 하셨고요. 최경 씨가 무더운 여름날 진구안사 계곡에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나뭇잎 사이로 들이우는 햇살이 반사돼서 반짝이면서 무립 그림자의 힐링을 물놀이 온 아이들의 물총놀이하면서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마음의 초심을 요밋조밋 준비해온 간식 먹으면서 행복감을 갖는 아주 평화로운 여름입니다. 그리고 즐긴 날도 이 여름날의 추억으로 한자리에 예쁜 그림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더운 여름 그날을 그려보면서 보냅니다.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제작진 여러분 힘내세요 하셨고요. 청취자분들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순 씨, 연일 지속되는 폭염이라 수박도 억지로 먹어서 안 달다 하네요. 벼이삭도 올라오네요. 네, 백음성 연정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현동순 씨. 자, 미연의 노래입니다. 단심이.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얼마 전에 인상 깊은 광고 카피 하나를 봤는데요. 저절로 돌아가는 일상은 없다 였습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주는 것 같아도 털어서 말리고 걷어서 개는 과정이 있죠. 설거지도 건조하고 찬창에 정리해 놓는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뭐 기계가 알아서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늘 누군가의 수고가 숨어 있는 거죠. 집안일이 아닌 우리의 일상도 서로의 역할과 수고들이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남은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8970이고요.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김연자의 정든님, 박우철입니다. 연목.

가사로 만든 이야기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살아오면서 문득 뒤를 돌아볼 때가 있다. 숨가쁘게 달려온 길 끝에서 발걸음을 잠시 멈추면은 기쁨보다도 수많은 사연들이 먼저 떠오른다. 웃었던 날도 있었지만은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견뎌야 했던 날들이 더 많았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모두 바람 따라 흘러가는 부초 같은 존재인지도 모른다.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고 어떤 파도를 만날지도 모른 채 삶이라고 하는 강물을 따라 흘러간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이를 떠가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풍랑에 휩쓸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흘러왔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웃으려 한다. 울며 보낸 하루보다 웃으며 보낸 하루가 내 인생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인생은 천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백년을 다 채우는 것도 쉽지는 않다. 짧은 여행길이라면은 원망보다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고 욕심보다는 여유가 많았으면 좋겠다. 바람 따라 흘러가는 부초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웃으며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모두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지나온 세월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을 품어준 인생에게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한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다시 만나 뵈서 반갑다고. 전재 개인택시 박두환 씨, 어서 오세요. 성현동의 김영본 씨가 듣고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해변으로 가요 즐거운 목장 여행을 떠나 주셨고요. 솔숲의 이성락 씨가 고이성의 포기한 사랑 주셨습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그리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조은영의 가요세상 오후 오늘도 함께 즐거운 방송 모종의 인생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강선주 씨 군산에서 주셨고요. 덥긴 덥네요. 기후변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은영의 가요세상 듣고 있으면 즐거운 걸로 대신합니다. 이다래 씨,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하춘의 당신쯤이야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조명섭 씨 팬분들이 너무너무 더워요. 비라도 내리면 좋겠습니다. 조명섭의 비가 내리네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김창석 씨 부산에서 따뜻한 시간 수고하십니다. 충성 하셨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다고 뜨거운 오후 견뎌내고 있다고 주신 분들이 많네요. 김혜성 씨가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후 이번 한 주도 멋진 방송 최고의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 시원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요 하셨고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힘든 오후 웃음을 선물로 받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부산 멋쟁이님이 부산은 오늘도 폭염 중대경보 속에 완전 불볕에 찜통더위의 날씨입니다 하셨습니다. 경준 씨가 반갑습니다. 6월 시작, 아니 8월의 시작, 조은혜의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스마일님께서 한여름 무더위도 시원하게 날려주는 조은혜의 가요세상과 함께 기분 좋은 한 주를 시작합니다. 사랑새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니나노님께서 아 뜨거 아 뜨거 너 때문에 내 가슴 불난다 불러. 인사행사가 니나노죠. 윤수연의 니나노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김경자 씨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휴가 전에 너무 바빠서 지금 휴가인데요. 택배 보낼 거 있어서 나왔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하셨고요. 울산의 애청자님께서 오늘은 마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붙어서 뒹굴뒹굴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자다가 배가 고파서 일어나 보니까 조은영의 가요세상 시간이네요. 오늘도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 오후 시간 즐기겠습니다. 그러세요. 함께 즐겨보실까요? 백음성입니다. 연정.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드리고요.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의 상품권.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갖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기모과 사탕.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지앤 베이커리에서 마늘빵 드립니다. 하춘의 당신쯤이야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양이 극한 한더위에 삼복이 있나니, 이는 음이 새로 일어나려다가 극성한 양에게 눌리어 세 번 항복한다는 뜻이니라. 그러나 말복이 지나면 양은 차차 쇠해지고 음이 차차 힘을 타게 되나니, 이것이 곧 극하면 변하고 미하면 나타나는 우주 자연의 이치라. 정권의 소장도 그러하며 단체나 개인의 성쇠도 그러하므로 도인들은 이 원리를 미리 알아서 그 성할 때 항상 미리 겸손하고 사양하며 남을 위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6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6: 홀람에서 돌아온 김상사, 김추자의 노래였습니다. 좋은의 가요세상 3부를 알리는 곡이었고요. 월요일 이 시간은 추억을 소환해보는 힐링의 시간. 가요로 떠나는 추억여행입니다. 이번 주 추억여행은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거쳐갔던 시간. 그리고 누군가는 기다려야 했던 시간. 바로 군대 얘기입니다. 남자에게는 청춘의 한 페이지였고요. 또 부모님에게는 걱정의 시간이었고 연인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 들으시면서 그 시절 추억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 곡 나갑니다.

이병 전하에 들었던 노래, 채벽화 이병 전하 첫 번째로 나갔던 노래가 조용남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까지 들으셨습니다.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군에 관한 얘기 생각 많이 나시죠? 여성들은 지겨워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군의 얘기가 아닐까. 자, 오늘의 추억 퀴즈입니다. 아주 쉽게 문제가 나갑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을 배웅하거나 휴가 나온 아들을 다시 부대로 보내면서 예전에 가장 많이 이용했던 교통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기차, 2번 비행기, 3번 지하철, 4번 배.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과 함께 입대하던 날 이야기, 또 훈련소 첫 편지, 군대 간 아들 이야기,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렸던 추억, 또 첫 휴가의 기억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곡. 허성이의 조은호가 남긴 한마디도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는 가족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군 복무 중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손편지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집 생각이 나서 몰래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라는 참 마음이 따뜻해진 사연 주셨던 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예전에 드라마에도 삽입됐던 노래였어요. 오늘 군의 노래를 계속 듣게 되네요. 신청을 또 해 주셨습니다. 시골 일 비가 안 와서 새벽에 가서 물을 주고 오후에는 조은영의 가요세상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을 듣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유연상의 청춘응원가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연일 이어진 폭염에 지치기 쉬운 일상입니다. 습한 날씨에 컨디션 조절과 시원한 물, 음료 마시기, 마음과 몸이 쉬어가길 바랍니다. 황용의 오빠가 돌아왔다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오늘도 이 찜통더위를 조은영의 가요상 들으면서 잊으려고 합니다. 좋은 방송, 원음 방송 사랑합니다. 비를 기다리는 마음,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를 들어주세요 하셨고요. 오늘도 좋은 방송 청취하면서 출첵합니다 하셨네요. 함정희 씨, 예, 오늘도 일하시면서 덥지만 조은영의 가요세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아 씨가 현숙의 홍도화, 나대길에 대전에서 내려하는데 이동화의 세월도둑 신청해 주셨고요. 해성사나님 진해성의 어느 날 신청합니다 라고 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일단 유연상의 노래 청춘 응원가 전해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자, 정답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정답은 1번 기차입니다. 기차. 예, 정답 1번. 네, 통진업의 장영민 씨도 1번. 기차 수요일까지 하계 휴가입니다. 이번 휴가는 집사람과 같이 합천 시골에서 홀로 농사일을 하시는 장모님께 왔습니다.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건강도 챙겨드리려고요. 아, 예.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데요. 네, 근데 번호를 안 쓰시고 기차만 주셨네요. 착한 남자 기차 1번 기차 1번 기차 많은 분들이 1번 기차 주셨습니다. 그 옛날에 그립네요. 집디가 북한 다닌 분도 예. 이현수 씨도 열차 기차인데 열차도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번호 없이 그냥 열차만 주셨어요. 1번 기차요. 너무 더워요. 군대 보낸 남자친구 없었어요. 전 열심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옥수수 삶고 있어요. 네, 열심히 파이팅. 정답 버스 엠마니 그러셨군요. 1번 기차. 저는 우리 아들 딸 둘 낳고 막내 아들 군대 가서 휴가 올 때 경기도 연천에서 꼭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40이 넘었어요. 지금은 그 사랑을 준 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정답은 기차. 30년 전 입대 전 아버님과 춘천에서 간짜장을 먹는데 눈물 나서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김윤의 입영열차 안에서 듣고 싶어요 주셨고요. 기차. 신랑이 예전에 군용열차를 17년 운행했습니다. 지금은 부산역에서 매표소에 근무합니다 하셨고요. 경기도 의왕이 이수함 씨. 1번 기차. 저는 훈련소 갈 때 저희 동네는 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증평 훈련소 가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 남자분이셨군요. 이수함 분이 저는 여성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스마일께서 1번 기차입니다. 아들 군대 보낼 때 요즘은 기차가 아닌 승용차로 논산까지 보내주고 돌아서면 서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셨고요. 스마일님께서 1번 기차 아들을 군대 보낼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기차 대신 승용차 논산까지 가지요 하셨고요. 달 속의 김진옥 씨가 1번 기차인데 옛날에 수학여행 갈 때 기차 타고 여행 가던 생각이 납니다 하셨고요. 혜경 씨가 그 옛날 남동생 군대 면에 먹을 것 싸들고 가서 함께 먹고 전우와 함께 먹을 것 챙겨 들여 보내고 오던 그 시절. 그 동생은 하늘나라 가고 없어서 마음 한구석에 이름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정답은 1번 기차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70번 기차 맞습니다. 이전에 부모님과 언니가 제가 함께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에 고문대 가서 점심 먹고 고문 네 분 합류해서 마장동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다시 버스 타고 양평 부대 앞까지 가서 오빠의 면회를 하였답니다. 아주 오래된 추억입니다 하셨습니다. 딸 부자 농부의 아드님께서 기차 기분 좋고 기가 차면 기차 열차 열받으면 열차 낮된 송정리역에서 아침 8시 50분 출발해서 춘천역에서 5시 50분 도착 기차에서 저녁 식사하면서 건빵 두 봉지 주고 다음날 건빵 있는 건 다 내오라고 했는데 그때가 생각나요. 83년도 9월입니다. 네. 엠마님께서 아들이 강원도 화천으로 군대를 가서 천면회를 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첫 육아를 나온 아들 친구를 만났습니다. 두 애들은 군막사가 나란히 붙은 부대와 승리부대, 이기자 부대와 승리부대였는데 아들 친구랑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철아, 준아 면회 가는데 같이 갈래? 아들 친구가 어이없다는 얼굴 표정으로 아니요, 출발은 차 안에서 남편한테 핀잔 맞았습니다. 금방 휴가 나온 애한테 골짜기에 있는 군대를 가고 싶냐고 지금 생각해도 징하게 이기적인 모정이었습니다. 웃기긴 해도 혼자 우울할 때 웃을 수가 있다고요. 네, 그래요. 엠마님. 그리고 종래 씨가 즐거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동대문 이정 씨, 정답은 1번 기차. 저희는 일남사녀 5남매인데 막내 남동생이 군대 간다고 하니까 엄마도 저희도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치진 않을까, 힘들진 않을까 늘 오심초사하면서 마음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해군으로 입대해서 동생이 첫 휴가 나왔던 날 얼마나 늠름하고 우절했던지 철없던 막내가 어느새 군인다운 모습으로 훌쩍 자라 돌아온 모습이 뿌듯하고 대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마음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지영 씨 보내주셨고요. 첫눈에 바라버린 사람아, 박서진의 노래 주신 분, 2000원의 시절 인연 주신 분, 네, 많은 곡 주셨는데요. 자, 재경 씨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1번 주셨던 신랑이 예전에 군용 열차를 17년 운행했어요. 지금은 부산역에서 맵벼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분에게 이병열차,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다른 분들은 정답을 기호 1번 안 주셨고 그냥 기차만 주셨기 때문에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이병열차 안에서.

그리고 한 분 더 제가 발표를 못 해드렸어요. 그 뒷번호가 3385님 수요일까지 하계 휴가인데 휴가 때 집사람 같이 합천 시골에서 홀로 농사일 하시는 장모님께 오셨다는 분 정답 보내주시고 사연까지 함께해 주신 분이에요. 자, 세 분은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대기 이래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네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동대문의 이지영 씨 사연 읽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해요. 이병 열차 안에서 열창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노래랍니다. 예전에 많이 좋아했던 노래들이죠. 네. 자, 어우, 저에게도 이런 형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또 자그마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나니 정말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대길에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최윤아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네, 잘 들으셨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모정을 생각나게 하셔서 모정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게 군에 간 부분들은 어머님의 심정이시기 때문에 오늘 모정을 신청하신 분이 많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자들은요, 그 당첨되신 분들은 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1184님, 3385님, 최경님 세 분, 네, 주소 보내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라희의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멋진 월요일 오후 되십시오. 내일 화요일에 오겠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혹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힘든 마음으로 지금 그곳에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오후의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느슨해질 필요가 있으니까요. 조용한 음악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시죠.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쉼터에 계십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거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8970으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은 듣는 이의 마음 정도에 따라 평범하게 한 말이 소중한 법설이 되기도 하고 애를 써서 설한 법문이 범상한 말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법을 듣는 이는 먼저 돈독한 신성과 극진한 공경을 바치고 무조건 봉대하는 심경으로서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그 법이 깊이 감명되어 길이 잊히지 아니하며 실지 경계에 활용되어 실다운 이익을 얻느니라.

따뜻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소견이 열린 사람은 우주 만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때없이 상주설법을 듣나니 이는 상근기요 지각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여 좋은 말씀 듣기를 즐기나니 이는 그 다음 근기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대종이 없이 되는 대로 일생을 살며 비록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법으로 응용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근기니라.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에서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느니라.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안빈낙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분수의 편안에 낙도가 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의 복락으로 변할 것을 아는 까닭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 마음 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수양의 힘이 능히 고락을 초월하는 진정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연구라. 예로부터 성자 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하며 이러한 심경을 실지에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 다시 없는 낙도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마음 한켠이 무거우신가요? 오늘 하루 무언가에 쫓기듯 걸어오진 않으셨나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지금 이 시간만큼은 숨 한번 크게 내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쉬어가는 마음의 쉼터, 편안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메시지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8970으로 글 남겨주시면 다음 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음악 이어집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 말씀에 너무 미련한 사람도 제도하기 어렵고 너무 겉영리한 사람도 제도하기 어려우나 이왕이면 미련한 사람이 겉영리한 사람보다 낫다 하시었나니 참으로 영리하여 한 말씀에 대의를 짐작하고 신이 완전히 서버리든지 아니면 차라리 어리석은 듯 외길로 나아가야지 겉똑똑한 사람은 신의 뿌리가 서지 못하므로 제도하기가 힘드니라.

정산종사 선 결제식에 설법하시기를 내 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하여야 남이 위한다는 말이 있나니 자신에게 갈마 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들여 불공하라. 불공에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는 바 이 두 가지가 쌍전하여야 하지만은 주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되나니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곧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니라.

이제 마음의 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마음의 쉼터 들어가시면 선곡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하루 모두 편안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같은 시간에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적시로 초범 월송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고요. 생활은 체형에 나타나며, 본심은 행동에 나타나고, 미에 대한 의식은 손톱에 나타나고, 청결함은 머릿결에 나타나고, 배려심은 먹는 방법에 나타나며,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나타나고,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나며, 차분함은 다리에 나타나고,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죠? 인격은 숨길 수 없고 마음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표정과 말과 행동과 습관을 보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마음을 챙기는 것이고, 그 챙긴 마음으로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도 살얼음밥듯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새롭게 시작한 한 달입니다. 매 순간 마음 공부 잘해서 인격을 수양하고 한층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하림의 위로였습니다. 사람의 인격도 마음도 숨길 수가 없죠.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 나타나고, 본심은 행동에 나타나고, 미에 대한 의식은 손톱에 나타나고, 청결함은 머릿결에 나타나고, 배려심은 먹는 방법에서 나타나며,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나타나고,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나고, 차분함은 다리에 나타나며,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새롭게 시작한 한 달입니다. 매 순간 마음 공부 잘해서 인격을 더 수양해 나가고 한층 더 성숙하고 의미 있는 그런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간 협의체죠.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2026년도 이웃종교스테이를 시작합니다. 이웃종교스테이는 7대 종교시설에 2박 3일간 머물면서 서로의 종교의식과 문화를 체험하고 종교 간 이해와 존중을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종교가 있건 없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힐링 여행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이신 김태성 교무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CEO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직원들의 덕목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성실성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책임감, 3위는 신뢰였다. 무려 67.5%의 CEO들이 성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취업준비생 10명 중 9명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보다는 집안의 배경이라고 답했다. 과연 이러한 세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 사회가 어쩌다 성실성보다 집안 배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된 걸까?

네, 성실성은 노력이고 집안 배경은 타고난 것이죠. 그러니 타고난 것보다는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텐데요. 오늘은 성실성을 강조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잠언에는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성실한 자가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유교의 성인인 공자님께서는 언제나 성실함을 지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실과 신의를 지키라. 나보다 못한 자를 벗삼지 말 것이며 허물이 있거든 꺼리지 말고 당장 고치라. 성실함이란 스스로를 이룩하게 할 뿐 아니라 만물을 이룩하게 한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날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키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성실한 사람이 진정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적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 공적이나 지식이 없어도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훌륭한 인물이다. 네, 원불교 경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대종경 요훈품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큰 성공을 하게 될 것이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 가운데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히 공을 쌓는 사람이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좀 불공평하고 지금의 내 노력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성실함이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 성실함에 대한 가치를 저버려서는 안 되겠죠.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잖아요. 자, 우리 모두 조금 더 힘내야겠습니다. 지금 99도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캐논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 나갑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이것은 원불교 교단 초창기인 1918년부터 1년 동안 소태산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앞 해안 갯벌을 막아 농토를 만든 일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교단 창립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고 영육상전의 정신실현과 무시선 무처선의 수행정신 확립, 그리고 단결과 화합의 정신구현, 공익정신 배양 등 원불교의 정신적 물질적 기본 터전을 닦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저축조합, 2번 방언공사. 일제강점기죠. 1918년. 네, 이때가 원기 3년입니다. 원불교가 막 이제 시작한 그런 종교인데, 이 당시에는 원불교라는 이름도 없었을 때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대종사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동동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원불교 성가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원불교 성가 기도입니다.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간 협의체죠.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가 2026년도 이웃종교 스테이를 시작합니다. 이웃종교 스테이는 7대 종교 시설에 2박 3일간 머물면서 서로의 종교 의식과 문화를 체험하고 종교 간 이해와 존중을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종교가 있건 없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힐링 여행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참가자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이신 김태성 교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교부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1: 예,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모든 분들이 좀 이 더위를 잘 넘겨서 건강한 여름이 되시기를 좀 기도하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자,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주요 사업 중 하나죠. 이웃종교 스테이가 이제 시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웃종교 스테이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이웃종교 스테이 그 명칭대로 이웃종교에서 머물면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 이웃종교 스테이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7개 종교 시설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그 종교의 의식과 교리와 그다음에 삶의 어떤 양식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인데요. 이렇게 7개 종교 시설에 머물면서 종교 의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전에는 그냥 이웃종교 순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깐 차담을 하고 또 이웃종교 성직자나 또 종교인들을 만나서 대담을 해보는 프로그램은 있어봤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이웃종교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0: 네.
1: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웃종교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웃 종교를 직접 체험해 보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 또 전혀 다른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내 종교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후기들이 많이 있죠.
1: 그렇죠. 그 이웃 종교를 저희가 이웃 종교 스테이를 이렇게 진행해 낸 이유는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대화, 그다음에 이웃 종교의 존중의 어떤 세 가지 목표점을 가지고 저희가 이웃 종교 스테이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테이를 통해서 이웃 종교 안에 머물면서 이웃 종교인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깊은 이해 그리고 이해에 따른 반드시 이웃 종교를 존중하게 되는 그런 문화를 우리 사회에서 만들고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이웃 종교를 알면 알수록 존중하게 되고 내 종교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7개 종교를 이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건데 매년 그 체험하는 종교 시설이 달라집니까?
1: 기본적으로 이웃 종교 스테이는 그 7개 종교에서 추천하는 그 종교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불교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원광선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금년에서는 영광국제 마음훈련에서 진행하듯이 6개 종교가 그 매년 그 추천하는 그런 종교시설이 거의 다를 수가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가 우리 종교를 어떻게 소개할지 어디에서 머물게 할지 그런 것들을 각 종교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주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올해 이웃종교스테이 일정 그리고 어떤 곳에서 머물게 되는지 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그렇게 먼저 이웃 종교를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0: 네.
1: 8월 5일부터 저희 KCRP 홈페이지에 이렇게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KCRP를 치시면은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나 KCRP 치시면은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8월 5일부터 저희가 공식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0: 예.
1: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리가 잡혔습니다. 8월 2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총 3회를 나눠서 합니다. 1회차는 원불교, 유교, 불교가 8월 28일에서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원불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마음 훈련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교는 청주 향교에서 진행이 되고 불교는 은혜사에서 이렇게 1회차 3개 동교 시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0: 예.
1: 여기는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서울에서 일정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저희가 차까지 준비해서 그 해당 장소로 방문을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시 서울까지 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2회차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는 천도교, 개신교가 두 개 종교가 진행이 됩니다. 천도교는 경주 용담 수련원에서 진행이 되고 개신교는 근대와 항일 독립운동을 따르는 순례가 진행이 되는데 주로 경기도와 서울 일대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0: 예.
1: 그 3회차는 9월 11일부터 9월 13일 천주교와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천주교는 전주에 있는 치명자산 성지평화의 전당에서 진행이 되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는 갱정유도회에서 전북 남원에 있는 갱정유도회 본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0: 예. 그리고 그 참가비가 정말 싸죠?
1: 참가비는 저희가 이제 보증금조로 저희가 일정 정도를 받고 그 참가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다 돌려줍니다. 실제로는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무료예요?
1: 네, 한데 참가를 했을 때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걸로.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0: 예, 예. 이웃 종교 시설에 2박 3일간 머무는 것만큼 정말 힐링이 되는 그런 휴가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무료라고 하니까 더 정말 솔깃하게 우리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종교든 선택을 해서 그렇게 또 힐링 체험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무님께서도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사무총장으로서 그동안 이웃종교인들과 늘 교류하고 또 이웃종교 스테이도 같이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느끼시는 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1: 예, 한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간의 분쟁과 갈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처럼 그 서로의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함으로 해서 그 이웃 종교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 종교를 이제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끝나는 날 그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체험에 대한 그 스테이에 대한 체험에 대한 느낌 나누기를 하는데 그때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의견 중에 상당 부분이 이웃 종교 몰랐던 분을 많이 이해하게 됐다.
0: 네.
1: 그를 통해서 내가 신앙하지 않는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평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0: 네.
1: 이제 그처럼 이 이웃 종교 스테이는 내가 신앙을 해보지 않은 종교 그리고 그런 종교를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그 신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깊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지금 우리 사회에 뭐 갈등과 대립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웃 종교 스테이가 내 마음의 품을 더 넓히고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 종교 스테이가 우리 사회에 전하는 그 메시지도 참 크다고 볼 수 있겠죠?
1: 예, 맞습니다. 그 흔히들 우리가 종교 간 대화를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 종교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반성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매우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웃 종교 스테이를 통해서 이웃 종교 안에서 내가 신앙하고 있는 그런 영성이나 그다음에 신앙의 어떤 가치를 발견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얻게 되거든요.
0: 네.
1: 이것이 아마 그런 이웃종교 스테이가 가지는 매우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하지 않는 이웃종교에서 나의 신앙하는 영성을 발견하는 것이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웃종교 스테이 참여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종교가 없는 분들 그리고 이웃종교에 대해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이 이 이웃종교 스테이에 참여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1: 앞에서 전제했다시피 내가 신앙하는 종교를 이웃종교 스테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신앙 공동체, 그다음에 신앙의 각 종교가 갖고 있는 그 고유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신앙이 가지는 의미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국민들을 위한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종교를 알리고 종교를 홍보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0: 네.
1: 종교를 마음속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금 휴가 기간이지 않습니까? 휴가를 어떤 간단한 생각으로 자기 어떤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함께 참여하면 뜻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 교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전혀 뭐 포교나 전도 이런 목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럼 또 여행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8월 5일에 이제 모집을 받습니다. 8월 5일부터 KCRP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이신 김태성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천주교 음악과 불교 음악을 한 곡씩 듣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천주교 음악입니다. 아가페의 고해소에서 강인협의 산사에 올라.

0: 국방부 군정정책과장 배동훈 목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부대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교가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군의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군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종에서는 4대 종교 방송사들과 함께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군종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불교 방송, 카톨릭 평화 방송, 원음 방송의 제작진들이 서로 협력해서 장병들이 종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참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영생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입니다. 우리 군종의 모습처럼 사회 곳곳에서도 종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평화로운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방언공사란 무엇인가요? 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 교단 초창기 소태산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교단 창립의 물질적, 정신적 토대 마련을 위해 행한 방언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언공사는 원기 3년인 1918년 3월부터 1년간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앞 해안 갯벌을 막아 농토를 만든 공사인데요. 이 방언공사는 원불교 역사에서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방언공사를 통해 초기 교단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비용을 준비하게 하고 일심 합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사업으로 자급의 방법을 모아서 복록이 오는 근본을 알게 하고자 함이었는데요. 방언답을 완성함으로써 여기에서 곡식을 심어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노력을 하면 그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인과의 이치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미신적 요행이나 걸식과 같은 구습을 타파하기 위한 대종사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의 종교는 노동을 중시하며 영육을 쌍전하고 이사를 병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축조합과 방언공사 등을 통하여 특별한 노력과 근로가 아니면 사업의 토대를 세우기 어렵다고 하며 공동추력을 하게 한 것이나 간석지에 방언공사를 한 것은 과거 종교의 정적인 수행을 벗어나 도학과 과학을 병행하고 동과 정, 영과 육을 병행하게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창립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일심합력, 근검절약, 무아봉공 등의 정신으로 교단 창립기에 저축조합과 방언공사의 결실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원불교의 창립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 교단 초창기 1918년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원불교의 정신적 물질적 근간으로 삼은 방언공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종교들은 그 미신적인 어떤 종교 의식에 빠지고 사람들이 다 희망을 잃고 일제강점기였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요행을 바라고 그랬던 때인데 원불교는 새로운 종교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근검절약하고 노동을 통해서 인과의 이치대로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밤에는 기도하면서 몸과 정신을 다 이렇게 쌍전하게 한 것이죠. 참 여러모로 이 방언공사는 우리 원불교의 정신,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알려주는 우리 또 지금도 원불교 제가 출가 전 교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원불교는 어떤 종교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뒷번호 1132 쓰시는 분께서 아주 또 적절한 문자를 주셨어요. 일제강점기에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니 종교의 힘은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방언공사입니다. 30여 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성실한 사람이 결국 인정받고 리더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셨네요. 네, 오늘 또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 성실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언공사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렇게 답을 막고 농사를 지어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 우리가 성실로 이 삶을 살아가는 근간을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정희님,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성실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그래, 사람이 성실한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마음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 생각 말고 하루하루 시간을 소중히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살다 보면 행복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이 성실을 어떤 삶의 근간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선정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나중에 정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았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국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뭐 머리를 깎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성실하라. 평생 행복하려면 우리가 성실을 근간으로 삼고 살아야 나중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장미와 박은환이 부른 법인기도 정신이 내 삶 속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 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 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하기니 여춥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오니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이타가 되나니라.

이 말씀은 고 신영웅 존영의 해탈천도와 유가족 나지영, 신희준, 신이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서는 혹시 말의 힘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자꾸 말하면 어느 순간 정말 예쁘게 보이고요. 또 살다가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찾아와도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다 보면 어느새 거칠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기도 하죠. 역시 말에는 신기한 마법 같은 기운이 숨어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남진희입니다. 임과 함께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7시에 인사드렸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주말하고 휴일 안부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게 뭐 연일 기록을 경신하더라고요. 올림픽 무슨 게임도 아니고 무더위 속에서 혹시 불편한 건 없으신지 건강은 없으신지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강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신기한 마법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요. 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시가 된다. 이것도 비슷한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뱉은 짜증 섞인 말은 다른 누구가 아닌 내 귀로 가장 먼저 듣게 되죠. 또 내가 건넨 고운 말은 내 표정을 가장 밝게 만들어주니까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 파장이 계속 소리 없이 번지는 것 같이 고운 표정으로 하는 말 한마디는 주위 사람들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진짜 푹푹 찐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요즘 날씨입니다. 어딜 가든 정말 가마솥같이 찌는 듯한 더위로 온몸이 다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요즘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도 흐르고 불쾌지수가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말로 우리는 이 여름을 이겨내는 게 좋을지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위도 절정이고요. 열대야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는 선선하고 상쾌한 그런 바람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한 주에 시작되는 월요일 정이 넘치고 애정이 넘치는 애청자 여러분들과 아무리 밖에 날씨는 덥고 힘들지만 우리 아름다운 인생에서만큼은 시원하고 행복하고 네, 선선한 저녁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한 주의 시작 또 못다한 주말과 휴일 이야기들 안부도 좀 여쭤주시고요. 아울러 듣고 싶은 노래도 가득 담아주시기 바라면서 우리는 하춘화의 노래를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하루 동안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108명으로 늘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108명으로 집계돼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제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주요 식품기업 10개사가 라면 등 가공식품 3,800여 개 품목을 할인 판매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휴가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식품기업 10개사와 협력해 이번 달 안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이커머스 등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대상은 라면과 즉석식품, 음료, 과자, 빙과류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가공식품 3,838개 품목으로 최소 5%에서 최대 57%를 할인합니다. 소식 하나 더 살펴볼까요? 다음 달로 예정된 KTX와 SRT의 통합을 앞두고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코레일 플러스가 오늘 출시됐습니다. 기존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고요. 코레일 회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SRT 회원은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합 운영이 시작되면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약 10% 인하되고 SRT는 결제 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말 기준 하루 17,000석의 좌석이 추가 공급되며 주말 운행 횟수도 26회, 26회에 늘어나고요. 그간 SRT에 적용되지 않았던 고속 열차와 일반 열차 간 환승 할인 제도도 시행됩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남 광주와 영남 많은 지역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고인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고요.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서울에도 올여름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어제 기상 관측 사상 최고 더위인 42.5도를 찍은 양산에서는 18일째 그리고 부산에서는 15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도 12일째 열대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전주와 부산은 2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7도, 광주와 대구는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씨 속에 소나기 이외에 비 소식은 없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심한 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선우영의 초혼의 미소, 그리고 여운의 에리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뭔가 오늘 듣는 노래는 뭔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말의 힘인가요, 진짜? 예, 그렇게 말을 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말의 힘을 한번 믿어보자고요. 자, 이 정도 더위는 괜찮다. 이길만하다. 아름다운 인생에서 오늘 저녁시간 시원하게 한번 보내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휴가철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폭염과 휴가로 인해서 좀 도시도 좀 한산하고 우리 방송국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한산하신 것 같아요. 때문에 아인도 조금 한산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지금 노래 들으면서 또 많은 애청자분들이 부지런히 들어와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1부 건너가고 2부, 5부, 4부까지 한번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호동의 가로수님, 날씨가 더워요. 더워서인지 가게 손님도 없고 저는 그냥 막걸리 한잔하고 서울 부산 가로지르는 매호천 자전거 타러 가기 전에 우리 아름다운 인생에 듣고 싶은 노래를 남겨봅니다 하시면서, 저녁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낮보다는 이제 직사광선이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도 물 꼭 챙기시고 모자 그다음에 또 안경 같은 거 꼭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인천 도건님께서 찾아주셨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 개인택시 금치원기사님도 잘 익은 농주처럼 만나고 멋지게 사시는 우리 진행자님. 저는요, 동백 아가씨를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은미자, 동백 아저씨 다 좋지만 저는 동백 오빠라 부르고 싶습니다. 제 닉네임을 동백 오빠라고. 네, 어떤 호칭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들고 적적할 때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금치원기사님 화이팅!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의 최영아님 듣고 계시죠? 덕분에 이 노래 선곡했습니다. 강소임.

8월에 폭염 기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오늘 서울도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더라고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수한 옛 노래, 추억의 옛 노래 들으면서 오늘도 아인과 함께 2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북동의 배영준님 하시면서 남인수의 울리는 경부선을 청해 주셨는데 글쎄 저희가 이 노래를 심심치 않게 선곡해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DB에 노래가 지금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요거 다시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들려드린다는 약속 드리고요. 우리 다른 노래 한번 네 배영준님 한번 더 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치홍 기사님도 예,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신청곡은 안 놓고 가셨어요. 청해 주십시오 금치홍 기사님. 매호동 가로수님 지금 이제 자전거 라이딩 나가시면서 해가 빠지니까 시원해서 물 안 챙겨도 됩니다. 예, 아름다운 인생 노래 들으면 시원합니다. 네. 음악 들으시면서 잘 다녀오시고요. 조심조심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계신 은하수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 입추가 7일이니까 내공을 살려 더위도 조금만 참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내 들으며 즐겁게 지냅시다. 이영일의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볼륨을 최대로 올려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금치영 기사님이 청해 주신 하와이 연정이었습니다. 패티김 훌라춤과 더불어서 낭만과 예, 멋진 태양이 작렬하는 여름의 바다가 아름다운 하와이 연정. 하와이 가 있는 것 같네요.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됐습니다. 협찬 선물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개모과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프리카는 36도라니 초가을입니다. 대구로 피서 들어오세요. 대구에서 평강공주님, 야 진짜 마음먹게 달렸다고 했는데 36도는 초가을 날씨다. 왜냐하면 대구도 40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더우면 예, 36도면 진짜 시원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정말. 까짓거 뭐 더워봤자 8, 9월 두 달이지요. 예, 인천 부평에서 우태백님, 오늘은 조금 바쁘지 않으셨나 봐요. 늘 이 시간대가 이제 그 저녁 식사 시간대라서 한참 바쁘실 텐데 오늘은 좀 여유롭게 찾아주셨습니다. 우태백님.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8, 9월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8, 9월. 네. 8월도 뭐 중순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도 입추 시작되고 그러면 뭐 금방 꺾이고 가을 되죠. 전주에서 현동수님, 올해는 폭염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수박이 불볕더위에 억지로 익어서 달지도 않고 맛이 없어요. 수박밭에 사러 오는 장사도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떡해요? 수박 농사 지으신 분들. 아, 그래서 그런지 저희 텃밭에 애플 수박하고 멜론 비슷한 수박 같은 거, 이렇게 길쭉한 수박, 이렇게 손 주먹만한 거, 요걸 심어 놨는데 주말에 한 덩어리 따서 먹었거든요. 밑동이 좀 노랗게 익으면 따서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런데 생각보다 달진 않았어요. 예, 우리 현동수님 말씀 때문에 너무 불볕더위에 억지로 익어서 그런 게 아닌가. 예, 수박 농사 지으신 분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죠? 청포도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맛있게 익은 청포도 사랑 듣겠습니다. 도미의 목소리죠. 가시도 친 장미님이 청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노래 한 곡 더 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김종일 기사님께서, 날이 너무 더워서 일하기도 힘들고 만리포 해수욕장 가고 싶어요. 만리포 사랑을 청해 주셨어요. 더운데 수고하십시오. 박경원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아, 오늘은 사연도 읽혀지고 신청곡도 나오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은 날인가 봐요. 예, 노래 말리포 사랑 청해 주신 우리 김정일 기사님께서 아, 작은 것에 행복해 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더 많이 소개하고 많이 들려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예. 강남 서풍구님께서 말리포 사랑 들으시면서 중학교 시절 대천 해수욕장을 처음 갔었는데요. 그 후에 몇 번 더 간 기억이 있어요. 말리포도 아마 그 근처인 듯한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청곡으로 뛰어봅니다. 같이 청해 주셨네요. 네, 말리포 사랑 다녀오신 거나 진배 없으시죠? 서풍구님. 전주 현동수님께서 제가 애플 수박 왜 별로 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더니 텃밭에 애플 수박에 물을 좀 주셔야지 됩니다. 적당히 물도 먹으면서 자라야지만 맛있어져요. 현동수님이 팁을 주셨고요. 하시면서 이어서 요즘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 수박을 글쎄 통째로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 맛을 보고 사올 수도 없고 하니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예전에는 그 수박 그 파는 그 과일 가게에서 왜 삼각형으로 이렇게 칼집을 내가지고 이렇게 살짝 꼭지를 빼서 맛을 보게 하지 않았나요? 그죠? 예. 이렇게 빨갛게 익었나 안 익었나 보기도 하고 저는 아무리 골라도 잘 익은 수박을 못 고르겠더라고요. 이게 노하우가 있다고 그러시던데 뭐 꼭지가 말라야 된다, 뭐 밑둥이 노랗게 좀 익어야 된다, 퉁퉁 치면 뭐 소리가 어떻게 나야 된다, 뭐 그런데 저는 하나도 못 고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복불복으로 그냥 골라서 맛있으면 맛있게 먹고 맛없으면 그냥 갈아서 주스로 먹고 그렇습니다. 네, 현동수님 역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역시 노하우가 다르세요. 말구노스님께서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님들 모두 극한 폭염에 용광로 같은 무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즐겁게 여름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예, 저 푸른 초원호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시원하게 아인의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저의 신청곡은 조미미의 단골 손님입니다. 해주셨고 과천의 손대식님도 덥다고 하시면서 김태희의 총각 손님을 청해 주셨어요.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단골손님과 총각손님 들으셨고요. 단골손님 딱 나오려고 하는데 대구에서 김동식님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들 휴가를 갔는지 어쨌는지 손님은 오지 않고 집사람 가게에서 시원한 콩국수 먹으면서 아인을 듣고 있습니다. 조미미의 단골손님 부탁드립니다. 청해 주셨어요. 텔레파시 통했습니다. 네. 같이 들었습니다. 진짜 단골손님 좀 많이 김동식님 부인 가게에 좀 많이들 예, 내왕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강태성님께서 경동시장에 계시거든요. 제가 수박 잘 못 고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수박이나 참외 등은 열매 맺는 곳에는 넝쿨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말라질 때쯤 따면 완전히 익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팁을 주셨습니다. 네, 넝쿨손. 아,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그거 말하는 거죠? 예, 넝쿨. 아, 그렇군요.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꼭 한번 봐야 되겠네요.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검은 그림자님. 김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김해도 많이 덥죠, 지금 날씨가. 부산에 우리 방현재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주셨어요. 폭염인데요. 뜻하지 않게 저녁은 그럭저럭 시원하네요 해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가요? 습도만 없으면 뭐 어떻게 좀 견딘다도 할 수 있는데 참 어렵네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예, 폭염이 이어지는 지금 한여름 저녁입니다. 그래도 시원하게 2부까지 건너오셨어요.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3부에서는요. 노래 가사 속 숨은 글자를 찾아보는 아주 재미난 시간입니다. 예가요 퀴즈로 더위를 한번 잊어보도록 하지요. 2부 끝곡은요. 여러분이 오늘 이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여름이면 들려지는 노래 중에서 이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만큼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노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관악구 성현동에서 김영부님도 더위 날리면서 시원하게 듣고 있습니다. 해변으로 가요 한번 들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청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우태백님, 뭐 8월, 9월 지나면 이제 여름 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또 복수로 청해 주신 노래 중에 해변으로 가요 또 많이들 청해 주셨는데 2부 끝곡으로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법동지와 제자들 그리고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고요. 지금쯤 매호천 천변 어딘가를 자전거로 달리고 계실 우리 매호동 가로수님이 청해 주신 김상진의 비에 젖은 나그네였습니다. 비라도 한번 그냥 휙 내리면 좀 시원하련만 비 소식은 없죠. 성북동 배영준님이 아까 1부에서 울리는 경부선 청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노래 부탁드렸더니 정운숙의 님 떠난 낙동강을 청해 주셨는데 어떡하죠. 이 노래도 저희가 준비가 안 되네요. 오늘은 이래저래 계속해서 배영준님 신청곡이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 진구에서 이상근님 그간 안녕하신지요. 더위를 피해 다닌다고 바빴어요. 이제는 맞설 힘은 없고 참고 견디는 힘만이 남아있습니다. 시원함 생각만 나네요. 이렇게 네, 억지로 이기는 것보다는 잘 현명하게 피하고 네, 달래가지고 네, 빨리 여름이 갈 때까지 우리가 네, 잘 이겨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아, 3부 예가요 퀴즈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07초 지나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추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잠시 후에 제목 없이 가사만을 들려드릴 겁니다. 가사 가운데 땡땡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곳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 낭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 만나던 그날 얼굴을 붉히면서 철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활짝 핀 땡땡처럼 우리 사랑 꽃필 때 아아아아아 떠나버린 첫사랑 생각이 납니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과연 이 가사 속 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장미, 2번 튤립, 3번 백합, 4번 연꽃. 네, 오늘은 보기 4개가 전부 다 꽃 이름입니다. 과연 어떤 꽃이 오늘 정답 꽃일까요? 혹시 잘 못 들으셨거나 또 문제가 정답이 아리송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낭송을 하고요. 보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사 나갑니다. 첫사랑 만나던 그날 얼굴을 붉히면서 철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활짝 핀 땡땡처럼 우리 사랑 꽃필 때 떠나버린 첫사랑 생각이 납니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장미, 2번 튤립, 3번 백합, 4번 연꽃.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두 곡 들으시면서 네, 틈이 많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정답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이번 주 옛가요 퀴즈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에서는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이면 여러분들과 퀴즈 풀면서 즐겁게 3부 4부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가요 퀴즈 푸시면서 노래 두 곡 전해드렸어요. 배호의 누가 울어 그리고 이연의 잊지마였는데요. 배호의 누가 울어는 저 새 식구예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매호동 가로수님께서 소개해서 우리 방송을 찾아주셨습니다. 매호동 가로수님께서 흘러간 노래가 나오는 너무도 좋은 프로가 있다고 그래서 폰으로 가로수님 가게에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진짜 흘러간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저도 한 곡 신청해 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배호의 누가 울어였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윤다련님 앞으로도 좋은 노래가 많은 그런 따뜻하고 추억 어린 방송이니까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공주님께서 청해 주신 이현의 잊지마였고요. 평강공주님께서 부끄럽지만 누구나 핑크빛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시면서 약간의 퀴즈 참여까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이번 주 예가요 퀴즈 문제를 한번 더 드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조금 소개하고 또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가요 퀴즈 가사 낭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가사 나갑니다. 첫사랑 만나던 그날 얼굴을 붉히면서 철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활짝 핀 땡땡처럼 우리 사랑 꽃 필 때 떠나버린 첫사랑 생각이 납니다. 애정이 꽃 피던 시절 가사 낭송해 드렸고요.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장미, 2번 튤립, 3번 백합, 4번 연꽃. 다 꽃 이름이 보기예요. 그 중에서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뭐 제가 들려드린 이 가사 속에 이 노래 제목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워낙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부르셨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가사만 들려드릴 때는 잠깐 아리송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기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보기 1번 장미, 2번 튤립, 3번 백합, 그리고 4번 연꽃입니다. 네, 노래 두 곡도 들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천천히 정답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예가요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진주족의 자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원방송국과 가까운 디지털 2단지에서 김포까지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거리가 한산합니다. 네, 우리 김포에서 조푸코님께서 박재란의 진주족의 자비 청해 주셨고요. 앞서 들으신 노래는 대구의 남준호님 청해 주신 은희의 옷구슬 굴러가는 은쟁반의 옷구슬 굴러가는 목소리 은희의 꽃반지 끼고였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네, 신순덕님께서요. 우리 저 옛가의 퀴즈 함께 하시면서 저녁 먹고 설거지 끝내고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무더웠지만 잘 이겨냈는데 내일도 역시 잘 이겨내야 되겠죠. 장사하면서요. 네, 휴가철이라서 매상도 많이 안 오를 텐데 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손님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 퇴근해야 하는데 사무실 에어컨이 너무 시원해서 집에 가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장안동의 서 소장님. 왜? 밤을 계속 계실 수는 없잖아요. 퇴근하셔야지요. 네, 여러분 오늘 옛가요 퀴즈 3부에서 함께 해주셨고요. 4부에서 네, 정답자 발표하고 네,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옛가요 퀴즈에서 고른 곡은 나훈아의 노래였죠. 애정이 꽃피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노래 3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정답도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죠.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0.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박일남의 갈대의 순정이었죠. 뒷번호 5584 쓰시는 청취자께서 청해 주신 노래로 4부를 열었습니다. 오늘 3부에서 예가의 퀴즈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좀 약간 걱정했어요. 사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날씨도 덥고 또 휴가철이고 하니까 오늘 아이 좀 한 사람은 어쩌나 그렇게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웬걸 기우였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퀴즈 참여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열띠게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은 백합이었죠. 3번 백합. 네, 나훈아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노래잖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네, 다 선정은 못해드리고 두 분 선정해서 행운의 주인공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입니다. 설거지하면서 문자 보내주신 백합 정답과 함께 뒷번호 0167 쓰시는 청취자님 뒷번호 0167 그리고 한 분 대구에 살고 계시는 전종구님 축하드립니다. 대구의 전종구님 그리고 뒷번호 0167 쓰시는 청취자 두 분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바로 지금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띠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노래로 열기를 좀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동 배용준님의 신청곡 환희 시스터즈의 짬 좀 내줘요. 그리고 우리 인천의 왕 애청자님께서 오늘도 여지없이 계속되는 폭염입니다. 아, 모두 이 더위를 피해서 휴가도 좀 다녀오셔야 할 텐데 주말에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원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펄 시스터즈의 노래 청해 주셨어요. 첫사랑도 이어집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이네 출석해요. 찜통 같은 날씨에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8월의 한 주 입추가 눈에 보입니다. 가을은 눈앞에 보이는데 왜 이리 더운지. 매미도 가는 세월이 아쉬워서 밤낮도 없이 울어대고 귀뚜라미는 가을이라고 울고 잡을 수도 없는 세월 왜 이리 빠른지. 하지만 우리 곁엔 기다려지는 아인이 있어서 즐겁습니다. 대구 북구의 주순이님 감사합니다. 가는 세월은 빠르지만 네, 이곳은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부산의 우리 시우 우리 막내 시우군 물놀이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감기 걸렸대요. 아이고 여름 감기 많이 힘든데 하시면서 저하고 애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라고 예, 조심하세요 어르신들 이렇게 네, 아주 인사를 주셨어요.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주신 오늘 사연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 더운 날씨 말씀하시지만 가시도 핀 장미님께서 7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하시면서 7일이 입추래요. 네, 아무리 더운 날이 우리 앞에 있어도 입추는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7일 날 입추라고 합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가을은 우리 곁에 바짝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안양에서 진윤철님은 이런 글을 주셨어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놀이터에 아이들이 시끌벅 쩍 했는데 운동하시는 어르신 한 분도 안 보입니다. 빨리 가을이 왔으면 해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진윤철님 7일 날이 입추래요. 네. 대구 북구 서화정님 사연 하나만 더 하고 네,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집에 왔습니다. 대구는 오늘도 40도를 찍었죠. 찜질방이 따로 없네요. 버스 기다리는데 땀이 그냥 제 허락도 없이 그냥 줄줄 흐르는 겁니다. 네, 저희 집엔 온천수가 나와요. 신기하죠. 보일러도 안 돌리는데 물이 따뜻합니다. 완전 선택받은 거죠. 한 달 아니 두어 달쯤은 즐겨야겠어요. 모두 모두 건강 잘 챙기십시오. 정말 무한 긍정의 말씀 우리 서화정님. 네. 노래 듣겠습니다. 흑산도 아가씨 이미자의 노래를 두 분이 청해 주셨어요. 광안동에 살고 계신 김한규님, 장안동의 서소장님의 신청곡이고요. 또 진송남의 역에선 가로승도 두 분이 청해 주셨습니다. 부산에 계신 조명진님 그리고 대구의 전종구님의 신청곡입니다.

생각지 말자. 뜨거운

대구 달서구의 허우님께서 궁금한 게 있으셨나 봐요. 지난번에 제가 신청했던 경부선 천리길 원곡자와 데뷔가 몇 년도인지 좀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이 경부선 천리길은 김우정 가수가 불렀고요. 79년도에 데뷔하면서 불렀으니까 이게 데뷔곡입니다. 네. 허우님 궁금한 점 풀리셨어요? 그리고 앞서 오늘 매호동 가로수님 소개로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윤다련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50대를 바라보는 젊은 층이지만 고향이 영천 시골이에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어머님이 흘러간 노래를 듣고 자랐습니다. 저도 흘러간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대구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이 아재 윤다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 주셨어요. 와, 윤다련 소방관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나이와 상관없이 옛가요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노래니까 자주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정임진 농부님 저녁 산책 중에 네, 찾아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몇 분 더 인사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끝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천호동에서 김경철님께서 이제 8월 15일만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좀 시원해질 겁니다. 예전에 저 학창시절에요. 광복절만 되면 바닷물이 차가워서 고향 부산 송도 해수욕장 바다에는 못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 진짜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진짜 그 7일 날이 입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계절이 다 꺾입니다. 진짜 참 신기해요. 정말 조상님들 오랜 경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2시간 같이 즐기면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방현재님이 검은나비의 웃으며 사세, 덥지만 이 노래 시원하게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보니엠의 델페스트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했죠.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근기가 낮은 사람은 약간의 지혜가 생김으로써 큰 공부를 하는데 성의가 없어지고 작은 지혜에 만족하기 쉬우며, 약간의 권리가 생김으로써 사욕이 동하고 교만이 나게 돼 더 전진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수행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아이에게 선물할 장난감 자동차 하나를 사주기 위해 돈을 모으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타고 달릴 크고 근사한 진짜 자동차를 사려면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정성을 다해서 돈을 모아야만 하겠죠. 장난감 차 몇 번 사줄 만큼의 작은 돈을 모아두고선 왜 진짜 자동차를 살 돈이 모이지 않느냐고 한탄한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참 어리석은 일일 텐데요. 우리가 작은 복을 조금 지어놓고 왜 당장 큰 복으로 돌아오지 않느냐며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을 쌓아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성하의 계산의 안개개면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늘 남에게 큰 해를 입히지 않고 착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는 큰 복이 찾아오지 않냐며 서운해하거나 투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작은 잘못이나 죄를 지어놓고도 당장 내 신변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은근히 안심하면서 더 큰 욕심을 부리기도 하죠.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품삯은 곧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곧 참회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하루 일에서 받는 품삯과 한 해 농사를 지어 거둬들이는 결실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진정 크고 귀한 결실을 얻으려면 훨씬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법입니다. 또 내가 무심코 지은 작은 죄 역시 당장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젠가 그 한도가 차오르면 어김없이 나에게 돌아올 겁니다. 정산종사님 말씀처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온다는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09장 찾다면 다북차고, 성가 120장 무력충만 이 세상에, 성가 125장 한기운 한마음을.

무엇이든 작은 일의 결과는 금방 눈앞에 드러나지만 정말 크고 의미 있는 일이 결실을 맺으려면 오랜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당장 내일 보는 쪽지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오랜 기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대학 입시는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정성의 크기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듯이 말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을 지어가고 마음을 닦아가는 일 역시 이와 비슷할 텐데요. 진정으로 큰 공부와 서원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면 커다란 결실과 이익은 천천히 단단하게 맺어진다는 이치를 깨닫고 조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제때 찾아온다는 서양의 격언처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마침내 다 돌아온다는 정산종사님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기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내가 정성껏 지은 복이 어김없이 나에게 돌아오듯 내가 무심코 지은 작은 잘못과 죄 역시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혹시 나는 내가 지은 작은 복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반대로 내가 지은 허물이 곧바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안심하며 방심하고 있진 않은지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재환의 큰 살림과 큰 사람, 김희진의 부자와 형제 같은 정이라야, 고우리의 하늘 사람 땅 사람,

정산종사님께서는 하루 품삯 쓴 곧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곧 참회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직 잘 익지도 않은 과일을 조급하게 따봤자 결국 떫고 설 익어서 온전히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저마다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은 복과 죄 역시 지은 즉시 곧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수많은 계절과 오랜 시간이 지나 훨씬 더 커다란 결실로 찾아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당장의 조급함이나 헛된 방심은 내려놓은 채 늘 꾸준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공력을 쌓아가며 큰 복을 누려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해모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내 마음의 기쁨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희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이어서 강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라고 할 때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주는 아니거든요. 뭐 잡을 수도 없고 그것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그 진경을 말을 다 해서 표현할 수도 없고 제약이 많다 그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대종사님께서 이런 진리가 우주만의 본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우주를 대해서 왜 우주가 이제 본원초요 근원초냐 하는 의미를 한번 조금 이렇게 더위 잡아보는 것도 이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네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이체 이원으로서의 우주를 말할 수 있다. 종교, 뭐 철학, 궁극의 진리 또는 이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근원초가 어디냐? 그건 우주라고 봐서 할 수밖에 없죠. 무슨 뭐 물이 근원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불이 근원초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볼 때 결국 우주가 그 근원초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종기가 되는 일원이 우주만유 본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동원돌이다고 말이죠. 한 근원이고 한 이치다. 그래서 우주와 이루는 이제 동일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지원이다. 그 우주가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계속해서 돌고 있다. 이게 돌아가는 이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치. 뭐 옆으로 삐져나간다거나 그건 아니고 계속해서 돌아간다. 그게 돌리는 그게 뭐냐? 그럼 우주 기운이다 그 말이죠. 생생약동한 그 기운 하나가 있어서 모든 조화를 다 부리고 있다. 그래서 이 조화에서 나는 우주 조화를 우주 기운의 조화를 받지 않겠다라고 툭 튀어나갔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이 튀어나간 그게 자동으로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입법만 의기지 말아라. 우주라는 입법만 의기지 말고 만물 하나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말이죠. 안 따라갈 수가 없죠. 우주가 돌아가는 기운에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그래서 단 입법만 의기지 말아라. 진리의 법칙만 의기지 말아라. 진리의 법률만 의기지 말아라. 그래서 동기지원이라고 예, 말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생명지원이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연결되어 있느냐? 그럼 대령, 계령 그러잖아요? 대령이라서 큰 생명이죠. 이게 큰 생명. 그러면 큰 생명은 어디냐? 결국은 이론의 진리에 융합된 한 생명이다. 말이죠. 그러면 계령은 개체 생명이죠. 낱낱이. 가령 여기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있다 가자. 그런데 자기 이름이 뭐 원래 이름도 없지만 자기 이름이 이제 홍길동이다. 예를 들어서 길동이라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길동아 그러면 누가 대답하겠어요? 길동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만 대답한다 맞아. 그 개체 생명이죠 그게. 그래서 그러한 개체 생명까지도 모두가 다 이런 진리의 이제 근원을 네, 두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주 생명의 근원자리를 여의고 떠나서 독자적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생명으로서의 근원체가 바로 우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심성지원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 내 마음이 어디냐. 또 내 성품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때 아, 내 안에 든 것이 내 마음이다. 또는 내 성품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있지만은 그 마음의 근원체를 또 성품의 근원체를 사실 이 안에서 찾아본다 하면은 찾을 수가 없다. 결국은 우주에 소속이 돼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우리 보통 중생, 부처가 아닌 보통 중생을 대심 중생이라고 그러세요. 대심자, 큰 마음을 가진 중생이다. 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건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심이에요. 이런 심. 우주심이고 이런 심이거든요. 이러한 큰 마음을 원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물론 심성이라는 데 대해서 이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마음, 대심이 결국은 그 근원초가 우주의 이런 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결국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물건, 내 마음, 내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리고 우주와 아, 또 이런 진리와 일통되어 있다, 하나로 통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예, 그야말로 여기 이야기대로 우주심이 될 수가 있고 우주성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냐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만 그 치부를 하게 되면 편만한 마음이 아니고 아마 협소한 좁은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하기를 우주와 심중제하니 우주라는 게 결국은 부처님 마음인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 우주가 넓지만 크지만 한 덩치지만 그건 내 안에 들어있다라고 즉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누누이 성자들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건곤 아리조이라 그래서 하늘 땅도 어디가 있느냐 내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내 속에 들어있는 그 하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우주 그건 진리죠. 그게. 진리는 그건 이런 사이에서밖에 없다. 양행 무소위하니 둘이 행해서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래서 우주의 일이 내 안의 일이고 내 안의 일이 우주이다. 이론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결국은 이런 진리의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입 주동문이라 그래서 출입할 때 나가고 들 때 같은 문으로 결국은 들고 난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고 나는 문이나 우리 마음이 들고 나는 문이 근본적으로 같다. 큰 깨달음을 이루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우주는 무변멸이요. 우주라는 건 가장자리가 없는 물로 한없이 버티죠. 옥상옥이라는 얘기처럼 우주상 우주다. 그 말이죠. 우주 위에 또 있고 우주 위에 우주가 있고 우주 위에 우주가 있고 무한하다. 성군 일을 해니라 결국은 별무리와 해와 달이 모두가 달렸어라. 우주에 달려있죠. 근데 떠있는 것이겠죠. 이제 달렸다는 얘기는 이제 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우주 안에 일물이다. 한물과이다. 합행위 불조 하나니 합이라여 행하면 부처요 조사이니. 그러니까 부처가 됐다. 조사가 됐다. 성인이 됐다. 하는 얘기는 이제 자신의 심성을 이제 깨우치고 회복하는 것도 되겠지만 사실 우주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각득을 통해서 결국은 증명을 해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품을 봤다, 사실 견성을 했다, 뭐 했다. 나는 내 자신을 이제 이렇게 그 확인할 수도 있죠. 아, 나는 견성을 했다. 나는 진리를 봤다. 정말로 진리를 보고 정말로 견성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이상의 스승에게 인증을 받으라. 인가를 받으라. 너는 틀림없이 성품을 보았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인증을 해줄 때 비로소 완전한 부처요 완전한 조사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냐고 자화자찬식으로 나는 부처다. 나는 보살이다. 나는 성인이다. 이렇게 해보았자 스스로는 만족을 얻을랑가 몰라도 일반적으로 인증은 어렵지 않겠느냐. 영겁 차정체지라. 그래서 긴긴 세월 이 길로 옮겨가리라. 이 길만 가면 됩니다. 우리가 궁극 목적이 결국은 부처 조사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어마어마 소중하게 많지만은 수도하는 사람, 대종사님의 제자가 된 사람, 온둘계에 적을 둔 사람은 궁극에 가서는 불보살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진리를, 다시 말하면 이루는 진리를 깨치다는 것은 결국 불보살을 이루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뭐 만유 만물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만이라는 건 많다, 그런 뜻이죠. 또 유는 뭐 있다, 존재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물이란 자체도 뭐 또 사물. 제가 이제 어젠가 지난 시간 이야기 말씀드렸죠. 육아에서는 반드시 이사자가 되면 이것이 반드시 물이라는 게 따라붙는다. 그래서 사물이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물이라 하면 사물도 되고 사라 하면 사물도 된다. 이게 자원은 뭐 별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 소우의 말물자를 붙여서 물이라 한다. 이제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만물이냐? 왜 만물로서의 중요성을 갖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두물물은 합리지물이요. 세상 모든 물건, 나타난 모든 것들, 이것은 합리지물이다. 이치를 머금고 있는 물이다. 그냥 물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반드시 진리가 갈무려져 있는 물이다, 그 말이죠. 함기집이다. 개체 하나하나가 기운을 먹고 있어. 어떤 기운이냐? 우주 기운. 다시 말해, 이런 기운. 그 기운을 먹고 있다. 또, 함심집이다, 그 말이죠. 마음도 모르죠. 마음이 어둡든 밝든 간에 물 하나하나에 전부가 다 개체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저 이름으로 풀 한 포기 하나라도 마음이 모두가 다 갈무리져 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은 이제 지금 그 물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없지는 않다, 그 말이죠. 명암 받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그런 관계는 차등은 있지만은 없든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정지물, 아, 성품도 모금 있죠. 성품, 본래 성품. 그 성품 자체도 물물 따라서 다 모금이다. 이것이 곧 부처님의 모습, 처처 불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처 불상이라고 그랬지. 부처님의 형상,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이 나타난 상황, 사람만이 부처가 아니고 사사물물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부처 아닌 게 어디가 있느냐. 역시 홍문이다.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큰 눈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즉 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어떤 성자가 깨우쳐가지고 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자비를 베풀어야 일제생명을 제도하겠구나, 이런 식의 은이 아니다, 그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거. 그야말로 이런 진리 그 자체에서 발현된 게 은이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종교의 가르침에서 세상을 향해 베푸는 것보단 수천만 배의 근원적인 이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무소불비요, 이런 뜻이야. 이런 이치에 갖춰지지 아니한 바가 하나도 없다. 다 갖춰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원만구족이라고 했지 않아요? 원만구족. 이제 사사물물이 원만한과 동시에 구족이야, 구족. 사사물물도 구족이 돼 있다. 이런 진리가 원만한과 동시에 이런 진리 안에 사사물물이 모두가 다 구족되어 있다. 다 갖춰있다. 그래서 구족이라는 게 무음무여거든요. 무음무여입니다.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넘치지도 않는다.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다. 그건 구족한 거죠, 그게. 또 일진지물 능성 태학이요. 조그만 한 물건이, 한 물건, 조그만 그 티끌이 아니죠, 티끌. 그 티끌이 능히 태학을요, 태산교학을 이룬다. 서울의 남산, 뭐 저 북악산이랄지 인왕산이랄지 모두가 다 가서 보면은 아, 띠끌하나 애띠끌하나 세계의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그 띠끌하나입니다. 일구지물이 능게 태산자라. 한 문지기 그 물이 능히 태산을 파괴할 수도 있어. 넘어지기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큰 산이랄지 그렇게 큰 언덕이랄지 이런 것들이 세월 가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므로 수위소물에 조그만 말그나 할지라도 불과 소홀히 소홀하게 취급을 말해라. 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물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 부처님의 내면이 그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 수위 태악 태산이라도 큰 배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약발 일진구하면 만일에 한 티끌 한 먼지라도 딱 뽑아낸다. 드러내버려. 한 티끌 한 먼지라도 드러낸다 하면 경이 괴멸되라. 마침내 쉽게 무너지고 소멸이 되더라. 만유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게 만물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게 단 우리는 만물 하나에 대해서 부처님의 화신으로 화현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섬기고 존중하고 예, 실천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복수레진 권능이 퇴양, 복락, 뭐 거둬들이기도 하고 또 내보내고 하는 이것이 체험만물하니 만물에게 그 능력이 만물의 권능이 만물에게 있다 말이죠. 불과 소홀히 상대하라. 그래서 소홀하게 상대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짓지 않으면 만물도 진리도 나에 대해서 복도 줄 수 없고 죄도 줄 수가 없다. 짓는 것은 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는 건 거두어서 갈무렸다 주는 것은 상대편이거든. 그것이 물물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물 하나를 상대할 때 그야말로 불공들이라 그랬잖아요. 불공 사사 불공. 대어록에 이제 뭔 얘기하냐면 불초생하 처음에 나셨을 때 일수이제 일수지지운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켰다 그러죠. 천상천하 유어독존이라 그래. 천상천하에 가장 내가 높다. 아 틀림없는 말씀이죠. 아 내보다 높은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자신이 물론 부처가 못 돼서 뭐 조금 쭈그러지고 치우칠란가 몰라도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갈마 있는 그 불성은 진체 진원짜리는 어떤 누구도 뭐든 바꾸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그대로 갈무려 있는 진면목이다. 본래 면목이다 말이죠. 소위운 삼계 독존지야. 삼계 독존은 그 나라고 읽는 것이야. 육계 세계 무색계에서 나같이 높은 게 어디가 있냐. 소위 아자는 비 인하지하여 여 맹자 소위 마음을 개비하여라. 그래서 나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나를 나라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해, 이 육신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나다 한 건 아니다. 그 맹자가 어떤 얘기냐 했냐 하면 만물 개비 아이라 그랬어. 우주 만물 전체가 나에게 할 말이었다. 그래, 나에게 할 말이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다시 말해, 나에게 우주나 건곤이나 만물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본래 구비되어 있다. 다만 중생인 입장에서 범불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발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을 권능을 발휘는 못하나 그러나 만물은 모두가 다 나에게 분명히 갈망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얘기는 이 육신 이걸 가지고 한 건 사실 아니고 진리로서이다. 원래 깨달음을 이룬 성자로서의 그 진화 이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실제 맹자 진심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 개비 아이라 진심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덕경에도 보면은 천지는 어딜지 아니하여 만물을 풀이나 기회로 삼느니라. 천지가 무슨 사물에 대해서 애정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천지가 비록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기운으로 후덕하게 쌓아서 내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만물 자기들끼리 꽃도 피우고 어쩌고 어쩌고 그 기저가 되는 바탕이 되는 것은 천지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뭘 하나를 그냥 그 애지중지가 키우고 나머지는 버려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강아지풀 그렇게 취급을 한다. 그 좋은 예가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얘기가 있습니다. 천지는 제자를 배제하고 경자를 복기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 하나 있다 할 때 그 나무가 뿌리를 뻗으려고 노력을 해. 사질박토에 예를 들어 심어져다 갈 때 그래도 영양분을 타서 그 뿌리를 이 용기고 저 용기 가지고 뻗어간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배지랑 배양을 해준다. 그나마대로 다 해줘. 반면에 경제를 복지라 딱 심어놨는데 아이고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냐. 영양분도 없는 흙에다가 나를 심어놨으니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가냐.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를 해버린다고 말이죠.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복지라 탁 엎어버려. 엎어버려. 이것이 천지입니다. 얼마나 모질어요. 근데 지가 살려고 하면은 붙도다 주고 죽으려고 하면 탁 엎어버려. 그래서 결국은 이 풀이나 즉 풀로 만든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한 제자 수십 년간 독실한 신을 바치고 특기 좌선 공부에 전력하더니 차차 정신이 맑아져서 선님의 내왕할 것과 비 오고 그칠 것을 미리 아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수행하는 도중에 혹 반딧불같이 나타나는 허령에 불과하나니 그대는 정신을 차려 그 마음을 제거하라. 만일 그것에 낙을 붙이면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사도에 떨어져서 아수라의 유가 되기 쉽나니 어찌 정법 문화에 그런 것을 용납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씨를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 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유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악행을 방자이하여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이 제재할 것이요 사람이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진리가 제재하나니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막기 전에 제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막기 전에 사람의 충고를 감수함으로 그 악이 드러날 것을 겁내어 떨 일이 없으며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2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해달라고 간만에 강남에 갔는디 잘 가고 있는 나한테 참 내가 들이대더란 말이여. 아니 어떤 놈이여 하고 딱

0: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은밀히 악한 마음을 품거나 죄를 지어놓고도 천지 만물을 대면하기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없지 아니하나니라. 그것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저 혼자 마음으로 가만히 결정한 일을 누가 알려 하지만은 제 마음에 이미 결정한 때에는 곧 세상에 베풀어 쓸 것이요, 세상에 베풀어 쓰면 곧 세상이 알게 되므로 비록 은밀한 죄과라도 부끄러운 생각이 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가만히 한 일을 알고자 할진대 그 일에 나타남을 볼 것이어늘 사람들은 공연히 다른 사람의 비밀을 미리 알고자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2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Say goodbye.
1: 아직도 나 그대를 잊지 못해.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돈은 원용하여 유아무가 둘이 아니요 이와 사가 둘이 아니며 상과 사가 둘이 아니요 돈과 정이 둘이 아니니 둘 아닌 이 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 바가 없나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간격을 짓게 되나니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정각을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하긴이 묻기를 영가를 위하여 치제하는 효과가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인연이 없던 영가에게는 불연을 맺어줌이 되고 신심이 있던 영가에게는 서원을 굳혀줌이 되며 공부가 깊은 영가에게는 특별히 필요는 없으나 대중과의 법연에 또한 도움이 되나니라.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결혼하는 학인에게 글을 주시니 믿음은 모든 선의 근본이요 화합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 하심이요 후일에 따로이 한 귀를 더 써주시니 정성은 모든 덕의 조종이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6장 법문입니다.

0: 들어서 안 돼.
1: 해 뜨끔한 글쎄 서럽게도 내 발에 매달려서 온몸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시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일을 작용

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서기 1943년 대종사 열반을 보름 앞둔 5월 16일 예회에 대중에게 설법하시기를 우리가 도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되어가는 것과 같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품삯은 바로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정사 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입니다.

이 인의화 요첩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는 일체 요심조드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이니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또 요첩기를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나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가을로 들어서는 입추와 삼복에 끝인 말복, 그리고 늦여름의 더위가 물러가는 처서가 들어있는 달이지만 아직까지는 더위의 기세가 맹렬해서 8월의 여러 가지 얼굴을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으로 전국이, 아니 전세계가 유난히 힘든 나날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름의 절정은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상처도 남길 듯합니다. 천지에서 은혜를 발견하려는 마음 잘 다져가며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마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습니다.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일곱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신성품 사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경계에 발심을 한 때에는 혹 하늘을 뚫는 신심이 나는 듯 하다가도 시일이 좀 오래되면 그 신심이 깔아지는 수가 있으며 또는 없던 권리가 있어진다든지 있던 권리가 없어진다든지 불화하던 가정이 화락하게 되었다든지 화락하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변동이 생길 때 그 신심이 또한 변동되는 수가 있나니 이러한 경계를 당할수록 더욱 그 신심을 살펴서 역경을 돌리어 능히 순경을 만들며 순경이면 또한 간사하고 넘치는 데 흐르지 않게 하는 꿋꿋한 대중이 계속되어야 가히 큰 공부를 성취하리라.

경계를 당할수록 신심을 살피는 마음, 역경을 돌려 순경을 만들어내는 마음 잘 키워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리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 My Love 듣고 계세요.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천불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아홉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이거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5: 아니에요!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세상은 어리고 어두운 세상이라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착취하여 먹고 살기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세상은 슬겁고 밝은 세상이라 비록 어떠한 계급에 있을지라도 공연히 남의 것을 취하여 먹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악하고 거짓된 사람의 생활은 점점 곤궁하여지고 바르고 참된 사람의 생활은 자연 풍부하여지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2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보입니다. 욕심에 끌리면 미혹에 넘어가기 쉽고 그것에만 끌려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에만 집착하면 다양한 경험을 쌓지 못해서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지혜를 어둡게 하는 건 무엇이든 더 갖고자 하는 욕심과 좋아하는 것에만 치우치는 집착에 있습니다. 매사에 마음속 욕심과 집착을 경계하고 늘 조심하면서 밝은 지혜를 얻는 공부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3절 동포운 동포 피운의 강령.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이 세상은 사, 농, 공, 상의 네 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오직 자리 이탈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나니라. 동포 피은의 조목. 사는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며 농은 심고 길러서 우리의 의식 원료를 제공하여 주며 공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여 우리의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하여 주며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하여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도와주며 금수 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라. 동포 보훈의 강령. 동포에게 자리 이탈로 피은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갖고자 할진대 사, 농, 공, 상이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니라. 동포 보은의 조목. 사는 천만 학술로 교화할 때와 모든 정사를 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요. 농은 의식 원료를 제공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요. 공은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요.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요. 초목 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 동포 배은. 동포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동포 보은의 결과. 우리가 동포 보은을 한다면 자리 이타에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은자가 되지 못할 때 혹 배은자의 장난으로 인하여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 성제들이 자비 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나니라. 동포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동포에게 배은을 한다면 모든 동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개인과 개인끼리 싸우며 가정과 가정끼리 혐극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니라.

4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법 회상에서 신통을 귀하게 알지 않는 것은 신통이 세상을 제도하는 데 실다운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폐해가 되는 까닭이니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신통을 원하는 사람은 대개 세속을 피하여 산중에 들며 인도를 떠나 허무에 집착하여 주문이나 진언 등으로 일생을 보내는 것이 애사이니 만일 온 세상이 다 이것을 숭상한다면 사, 농, 공, 상이 무너질 것이요 인륜, 강기가 무거질 것이며 또는 그들이 도덕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차서 없는 생각과 옳지 못한 욕심으로 남다른 재주를 바라고 있으니 한때 허령으로 혹 무슨 이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악용하여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해롭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신통은 말변의 일이라 하였고 도덕의 근거가 없이 나타나는 신통은 다못 일종의 마술이라고 하였나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도를 잘 수행하여 욕심이 단박하고 행실이 깨끗하면 자성의 광명을 따라 혹 불가사의한 자취가 나타나는 수도 있으나 이것은 구하지 아니하되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라. 어찌 삿된 생각을 가진 중생의 견지로 이를 추측할 수 있으리요. 4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처음 발심한 사람이 저의 근기도 잘 모르고 일시적 독공으로 바로 큰 이치를 깨치고자 애를 쓰는 수가 덜어 있으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몸에 큰 병을 얻기 쉽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태골심이 나서 수도 생활과 멀어질 수도 있나니 조심할 바이니라. 그러나 혹 한번 뛰어서 불지에 오르는 도인도 있나니 그는 타생 겁내에 많이 닦아온 최상의 근기여 중하의 근기는 오랜 시일을 두고 공을 쌓고 노력하여야 되나니 그 순서는 첫째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난 뒤에 큰 분이 나고 큰 분이 난 뒤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있은 뒤에 큰 정성이 나고 큰 정성이 난 뒤에 크게 깨달음이 있으며 깨달아 아는 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통 만통이 있나니라. 4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즉시로 초범 월성에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형상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하여야 되나니라. 4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를 구하기 위하여 출가한 사람이 중간에 혹 본의를 잊어버리고 외학과
외지를 구하는 데 정신을 쓰는 수도 덜어 있으나 이러한 사람은 박식은 될지언정 정신 기운은 오히려 약해져서 참 지혜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참 도를 구하는 사람은 발심한 본의를 반성하여 여러 방면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바로잡아 삼대력 쌓는 데 공을 들이면 자연히 외학과 외지의 역량도 갖추어 지나니라. 4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생각을 얻기 전에는 혹 기도도 올렸고 혹은 문득 솟아오르는 주문도 외웠으며 혹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목에 잠기기도 하였는데 우연히 한 생각을 얻어 지각이 트이고 영문이 열리게 된 후로는 하루에도 밤과 낮으로 한 달에도 선후 보름으로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변동이 생겼고 이 변동에서 해문이 열릴 때에는 천하에 모를 일과 못할 일이 없이 자신이 있다가도 도로 다치고 보면 내 몸 하나도 어찌할 방략이 없어서 나의 앞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걱정이 새로 나며 무엇에 홀린 것 같은 의심도 나더니 마침내 그 변동이 없어지고 지각이 한결같이 계속되었노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수행품 42장에서 46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107장 저허공의 밝은 달은 심월송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 말씀하시기를 이론의 수행은 곧 이론의 진리를 그대로 수행하자는 것이니 그 방법은 먼저 일과 이치를 아는 공부를 하되 그 지엽에만 그치지 말고 바로 우리 자성의 근본 원리와 이론 대도의 전무를 원만히 증명하자는 것이요. 다만 아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또한 회광 반조하여 그 본래 성품을 잘 수호하자는 것이요. 다만 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천만 사물을 적응할 때에 또한 이론의 도를 잘 운용하자는 것이니 이 세 가지 공부는 곧 이론의 체와 용을 아울러 닦는 법이라 할 것이니라. 오 말씀하시기를 법신물이라 함은 곧 만법의 근원인 진리부를 이름이요. 보신물과 화신물은 그 진리에서 화현한 경로를 이름인 바 화신물 가운데에는 진리 그대로 화현한 정화신물이 있고 또는 진리 그대로 받지 못한 편화신불이 있으니 정화신불은 곧 재불재성을 이름이요. 편화신불은 곧 일체 중생을 이름인 바 비록 지금은 중생이나 불성만은 다같이 갈마 있으므로 편화신불이라 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바른 때에는 곧 내가 정화신불이요 삿되고 어두울 때에는 편화신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6.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보지 못한 사람을 이름으로만 있다고 일러주면 허허에서 알기가 어려우나 사진으로 보여주면 더 절실히 알게 되는 것 같이 대종사께서는 일원상으로 진리 그 당체의 사진을 직접 보여주셨으므로 학인들이 그 지경을 도우잡기가 훨씬 편리하게 되었나니라. 일원상은 곧 진리 전체의 사진이니 이 진리의 사진으로서 연구의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으면 누구나 참 진리 자리를 쉽게 터득할지라. 대종사께서 과거 회상은 일열의 천보살 시대였으나 앞으로는 천열의 만보살이 출현하리라 하셨나니라. 7. 말씀하시기를 한 큰 원상이 돌매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 도나니 마치 원동기가 돌매 모든 작은 기계 바퀴가 따라 도는 것 같나니라. 8.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분별 없는 자리를 깨쳐 아는 것을 부처의 직견을 얻었다 하고 우주의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서 천만 경계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부처의 행을 한다 하나니라. 9. 말씀하시기를 견성에 다섯 계단이 있나니 첫째는 만법 귀일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요 둘째는 진공의 소식을 아는 것이요 셋째는 묘유의 진리를 보는 것이요 넷째는 보림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대기대용으로 이를 활용함이니라. 10.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경계를 따라 그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되나니 이것이 선악의 분기점이요 바르게 발하면 정이 되고 굽게 발하면 사가 되나니 이것이 정사의 분기점이요 가리움을 받으면 어둠이 되고 참이 나타나면 밝아지나니 이것이 지우의 분기점이니라. 11.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나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12. 정정요론을 설하실 때에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을 분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니라. 학인이 묻기를 영혼이란 무엇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영혼이란 허령불매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원리편 4장에서 12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71장 하나인가 하나인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1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만 경계를 대할 때

참고 참아 큰 인내력을 얻는 것이요. 옳은 것을 실천하고 실천하여 덕행을 펴는 것이요. 그런 것을 끊고 끊어 결단력을 세우는 것이니라.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삼학 공부는 끊임없는 정신수양으로 선정력을 얻어 자성, 본성, 불성을 회복하고 끊임없는 사리연구로 지혜력을 얻어 심월, 세월, 성월을 솟게 하며 끊임없는 작업취사로 실천력을 얻어 중심, 중도, 중화의 꽃을 피우자는 것이니라. 1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수행도 중도로 해야 하는 바 견성도 대원견성이라야 하고 양성도 대원양성이라야 하며 솔성도 대원솔성이라야 할 것이므로 견성도 양성과 솔성을 겸해야 하고 양성도 견성과 솔성을 겸해야 하며 솔성도 견성과 양성의 공부를 겸해야 대원만행이 되어 큰 공덕이 나타나게 되리라. 1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살기로 하면 육근을 감출 줄 아는 육장 공부와 육근으로 배울 줄 아는 육학 공부와 육근을 도 있게 쓸 줄 아는 육도 공부를 해야 하는 바 육장 공부는 천번 만번 마음을 멈추고 고요히 하는 천만정정 공부요 천번 만번 닦고 행하는 천만수행 공부요 무능으로 전능을 얻고 만능을 얻는 공부니라. 육학 공부는 육근을 통하여 수많은 법문들과 크고 높은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학문과 도학을 아울러 갖추어서 무지로 전지를 얻고 만지를 얻는 공부며 육도 공부는 육근을 쓸 때 넘치고 모자람이 없는 중도 실행으로 무량자비와 무상보시를 베풀어 무덕으로 전덕을 쌓고 만덕을 쌓는 공부니라. 20. 대산종사 입선, 행선, 좌선, 와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입선을 할 때는 두 다리를 적당히 벌리고 서서 곡도를 긴장시킨 후 단전의 마음을 조화되 처음에는 부처님과 같이 한 손은 하늘을 향해 위로 올리고 한 손은 땅을 향해 아래로 내리고 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양손을 자연스럽게 내려도 되느니라. 행선을 할 때는 우주의 큰 기운이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도록 해야 하나니 걸을 때는 팔자걸음으로 걷지 말고 되도록 발끝이 일직선으로 향하게 하되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좌선을 할 때는 평좌나 반과부좌도 무방하나 결과부좌로 하는 것이 좋으며 손은 단전 밑에서 포개어 엄지를 마주 대거나 한 손은 단전 밑에 한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아 하늘과 땅을 향하는 것이 음향이 골라 맞느니라. 와선을 할 때는 배는 바닥에 대고 베개는 얕게 베며 한편으로 누워서 잠들지 않고 선을 하되 눕는 방향은 부처님과 같이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좋으니라. 이상 네 가지 선법에 대해 자세히 말함은 좌선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선을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선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라는 뜻이니라. 2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기로에서 우연히 대원주가 떠올랐나니 크고 두려운 기운을 함양하여 걸음걸음이 삼계를 뛰어넘고 크고 두려운 기운을 함양하여 생각생각이 중생을 제도하게 하소서. 2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을 많이 가두어야 큰 배를 띄울 수 있듯이 우리의 정신도 저축이 많아야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느니라. 수양력은 저축의 정도에 따라 다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나니 첫째는 살얼음 같은 수양력으로 밟기만 하면 그냥 깨지는 단계요. 둘째는 강얼음 같은 수양력으로 한 번 얼면 몇 개월은 녹지 않는 단계요. 셋째는 철석 같은 수양력으로 단단하여 잘 부서지지 않으나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단계요. 넷째는 부처님 같은 수양력으로 수백만 년을 가더라도 항상 그대로인 단계로 우리는 부처님 같은 수양력을 얻는 데 힘써야 정신의 자주력을 얻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대종사님 말씀이 말이죠. 지금 그 이제 세상에는 말이죠. 자각 있는 사람은 이게 말이죠. 많습니까? 자각 있는 사람이? 아유, 자각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이런 그런 그 자각 스스로가 우리가 지금 계문을 안 줘도 계문을 자기 스스로가 범하지 않고 탁탁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각이 생긴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인데 자각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죠. 지금 기아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소수의 자각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은 적다 이 말이죠. 그러고는 그것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그걸 무시할 수가 있느냐, 소외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문은 있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지금 여기서 지금 설파를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소수의 자각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갖고 법을 펴서는 법만 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각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지켜서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목사에게 지금 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지금 하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가면요. 초입자 다스리는 것과 초입자 다스리는 것과 또 이게 자각 있는 그게 직연이 열린 그런 사람 다스리는 것과를 말이죠. 순서와 단계를 밟아가지고 해야지 갑자기 말이죠. 그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는 그런 그 법을 펴서는 지금 이제 안 된다 이제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하고 그 계십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그 지금 소태는 대종사님께서 하는 것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신가 하면 10번 얼음 밟듯 살아야 한다 그러셨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한문으로 보면 열이 박빙 그러죠. 박빙. 우리 어릴 때 얼음 밟아봤죠? 덕사님 얼음 많이 밟아봤죠? 아니 우리 저 옥타원님 얼음. 근데 얼음이 그게 저 중학교 다니고 할 때는요, 우리 학교에 그 못이야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아야 그 못이 있는데요. 그 못의 말입니다. 얼음이 쫙 얼거든요.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교장 선생 아들이 말했죠. 스케이트를 잘 타요. 스케이트를요. 그 이걸 타고는요, 거기서 쫙 도는데, 이야 지금 진짜 저 그때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부럽더라고요. 어 그러는데 이게 얼음이 말입니다요. 꽝꽝 얼어야지 사람이 가갖고 스케이트를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얼음이 열보요. 열보면 어째 됩니까? 꺼질라고 꽝꽝꽝꽝 하지요. 그러면은 어쩝니까? 조심하지요. 그래서 열이 박빙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그거 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10번 얼음 밟듯이 그와 같은 심경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이 계문이 반드시 말이죠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강조를 지금 해 그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제 어떻게 지금 한 건가요? 우리가 이제 소수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소수와 다수의 관계, 소수와 다수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대단히 이게 중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소수와 다수의 관계를요. 그러면은 지금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요, 자각 있는 소수에 지금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초학자, 그러니까 자각 없는 사람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제도의 범위 속에 들어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소수와 다수의 관계. 그래서 소수가 중요합니까? 다수가 중요합니까? 아, 다수가 중요한가요? 다 중요한데, 하여간 그래도 많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 또 해야 될 일, 그거를 말이죠. 성자들은 밝혀주는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만 지켜야 될 법, 그걸 밝히는 것이 성자들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자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 다수,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일체 모든 생명들까지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생명만 아니라 뭐죠, 우주만요 산천초목 모든 것들을 다 대상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다수죠. 다수이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소수에 집착돼 갖고 법을 폐면은 이거는 그 법은 말이죠,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도 그것이 뭔가 하면 잘못되면은 이제 소수에 집착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올 수가 이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이제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법문에서요. 이제 두 번째는요. 단계별이에요. 단계별을 중시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이 법문 25장에서요. 이제 단계별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모두 교당 다니시잖아요. 이제 교당 다니시는데 이 단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아,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 계를 줄 때 처음 입교를 하면서 보통 그 식계를 주고 합니까? 아, 관사님 주던가요? 예. 받았어요? 그거 지나고 나면 또 특신급 줍니까? 그렇지요. 예. 한꺼번에 주버리는 것이지요. 그게 이게 그래서 자, 단계별 계문을 말이죠. 이 단계별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이죠.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법이 딱 그거 우리가 저 법이 사정하죠. 법이 사정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법이 특식목 올라가잖아요. 특식목 올라가면은요, 그 이제 다 좀 하는데 그러면은 특신급 10개를 또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상정급 올라가죠. 그러면 상정급 올라가면 상정급 10개를 또 줘야 돼요. 수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수계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말입니다. 계를 받는데 제일 먼저 받는 계가 스님들이 받는 계가 뭡니까? 제가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했어요. 삼위계. 삼위계. 그러고는요 다 이제 삼위계를 받다. 삼위계는 전부 다 똑같이 받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삼위계.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를 주는가 하면요, 나중에 끝나면 구족계 주죠. 구족계는 뭡니까? 비구니가 정식으로 되는 것이죠. 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비구 몇 개입니까? 250개. 비구니 몇 개입니까? 384개. 아따, 남녀 차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요, 외워도 못하죠.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지금 구족계를 주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 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 계문의 수계, 이걸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지금 교의품 25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계율을 주는데 준수해야 될 이 법칙을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교당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느냐, 실천하고 못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이제 공부를 이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해 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는 이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뭐를 이제 계율을 왜 생겼는가 하면 인간의 양면성, 인간성의 양면성에 바탕에 있어요. 계율은요. 양면성. 자, 이 양면성이 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의 자리는 원체이기 때문에 똑같죠. 그러나 성에서 뭐로 나옵니까? 마음, 심이 나오죠. 심은 말이죠. 항상 좋은 심만 있습니까? 또 항상 나쁜 심만 있습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심은요. 그래서 성의 자리에서, 본체 자리에서 내는 모든 인간의 마음 작용, 그 작은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면성. 자, 그러면 양면성, 긍정성. 긍정성이 있어요. 이걸 바탕해서 나온 법이 뭡니까? 우리 교법을 볼 때. 긍정성에 바탕해갖고 나온 우리 교법. 그렇죠. 솔성요론. 솔성요론. 이게 뭔가 하면요. 인간의 나온 양면성 중에서 첫째의 이 긍정성에 바탕해갖고 나온 것이 솔성요론이에요. 그래서 솔성요론을 잘 실천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성의 자리에서 나오는 성의 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 뭔가 하면요. 솔성요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뭔가 부정성이 있어요. 부정성의 바탕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계문이죠. 예. 계문요. 아주 치밀하죠. 그래서 이 계문은요. 인간 생활의 부정성의 바탕에 있고 설정된 조항이에요. 자, 조항인데 저 말씀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설성요론인데요. 그러니까 이 계문이요. 계문이. 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번 봅시다요. 첫째는 이게 보통급이죠. 보통급은 주로 보통급의 내용이 뭡니까? 몸으로 짓는 제업이에요. 몸으로 짓는 부정성.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살생, 도적, 간음, 이제 이렇게 나가죠? 이제 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입으로 짓는 계문이 주가 돼요. 신, 구. 입으로 짓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참, 보통 것보다 또 특신급이 지키기가 엄청 어려워요. 저도 사실 어려워요. 지금요. 제가 왜 어려운가 하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강의할 때 어떨 때는요. 하다가 열이 나갖고 막 내가 강의를 하잖아요. 하면요. 이게 안 해야 될 말을 해버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딱딱 그것만 딱딱 짚어갖고는 계속 보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게 고만 분이죠. 사실은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따, 오늘 아침에는요, 누가 톡을 보냈는데요. 또 좋은 톡을 보냈어요. 교사님 강의를 듣고, TV에 강의를 듣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찡했대요. 찡했으니까 잘했죠. 자, 이제 그런 것만 하면 좋지만도. 안 그런 것은 안 해야 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 이제 지적해갖고 보내는 분이 있는데.
참 그런 분이 옆에 저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말이죠. 뭔가 하면요 행복해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요, 사람을 가로막는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품고 있는 마음이라면서 인생을 망치는 다섯 가지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바로 오만과 무례, 악함과 질투, 그리고 거짓이라고 해요. 뭐 하나 빼놓을 거 없이 정말 나쁘기만 한 것들인데요.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진 않았나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마음이라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니까요. 지금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고 확인해주면 좋겠죠? 8월 4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우린
1: 다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아이유의 마음 듣고 왔어요. 오, 괴테가 말한 인생을 망치는 다섯 가지 마음. 오만과 무례, 악함과 질투, 그리고 거짓. 이런 나쁜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더 이상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멈춰야 될 텐데요. 그럼 우리는 훨씬 더 이상적이고 또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참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특가전 가족분들도 마음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매일매일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오늘도 두 시간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들 나누고요. 좋은 음악들도 함께 들어볼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친구 추가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2부에는 오늘도 신청곡 아재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쭉 묶어서 저희에게 이유와 함께 7시 30분까지 보내주세요. 2부에 쌩하니 저희가 신청곡 와르르르르르르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072 쓰시는 분께서, 아, 하루 종일 에어컨을 끌 수 없는 날씨네요. 오늘도 아침부터 푹푹 쪄요. 유유유유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어제는 진짜 엄청 덥더라고요. 그 정부에서 보내주는 안전 재난 문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중대 폭염 경고,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어제 처음으로 한번 날라와서, 야, 오늘 진짜 더운가 보다, 내일 진짜 더운가 보다. 사실 그 문자를 받는 순간부터 좀 덜컥 겁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다들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열대야가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피로를 조금 풀고 출근하실 수 있는 상황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조금 더위에 취약한 곳에 계신 분들이 잘 계시는지 주변 분들이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문드로님, 제일 힘든 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들었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을 자주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 현대인들은 멘탈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진짜 많이 하던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7415님이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 더위가 약간 기승을 싹 한번 부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요 며칠을 한번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내보자고요. 물 자주자주 드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너무 더운 한낮에는 살짝 조금 쉬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노래 두 곡 듣고 옵니다. 이정현 서머댄스 샤크라 끝.

이장현 서머 댄스 샤크라이크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6분 41초 지나고 있습니다. 수빈 여원이 아빠님께서 두 아이를 영어 캠프에 보내고 여유로운 여름을 보내나 했는데 점점점 둘째 아이가 똑 떨어져 버렸네요. 흑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좀 애매하네요. 둘이 못 갈 거라면 차라리 둘이 같이 있는 게 조금 나으실 수도 있는데, 그 둘이 같이 놀잖아요. 아니면, 하나이만 남으면, 하나이를 오롯이 이제 수빈 여원이 아빠님이 같이 놀아주시거나 케어해 주시거나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제 인생이 계획대로 올라가면 재미가 없죠. 또 캠프에는 떨어졌지만 또 다른 뭐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아,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발견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오늘 4부에 오늘도 아주 나이스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를 웃음 짓게 만든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 소소하지만 지나치지 않고 찾아내서 함께 누려보자고요.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4부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FT 아일랜드예요. 지독하게

FT 아일랜드의 지독하게, 마야의 쿨하게 두 곡을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 골든차일드 난 알아요 전해드리고 2부로 돌아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AM 영화처럼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4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는 신청곡 왔죠.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특가정 고객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3곡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를 어떤 분이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에 여러분도 함께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3부에는 여러분과 또 신나게 수다 떨어보는 시간이잖아요. 나에 대한 시시콜콜한 TMI를 대방출해보는 시간, 특가정 반성회 TMI 뇌전치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이번 주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날이 엄청 덥잖아요. 또 이럴 때는 소름이라도 오소소소소 오싹오싹 덥게 만드는 무서운 얘기들 또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무서운 영화 얘기를 좀 나누면서 더위를 잠시나마 잊어볼까 해요. 여러분이 보셨던 가장 무서운 영화는 무엇이었는지, 내 기억 속 가장 무서운 영화는 무엇인지 잠시 후 3부에 저희와 얘기 나눠주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신청곡 왔죠. 신청곡들 배송해드리겠습니다. 트와이스 댄서 나이트 어웨이.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 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5056 고객님께서 더워도 너무 덥네요. 노래라도 시원하게 함께 들어보아요. 그때 그 시절 라떼 유행곡들을 신청합니다. 하하하하라며 보내주신 포지션의 서머타임, 쿨 해변의 여인, 엄정화의 페스티벌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5056 고객님 신청곡 외쳐요.

Nice.

무더운 날씨 노래라도 시원하게 들어보자면서 라떼 유행곡이에요 라고 5056님께서 골라주신 노래들을 쭉 함께 들어봤습니다. 포지션의 서머타임, 쿨 해변의 여인, 엄정아의 페스티벌 전해드렸어요. 조금 시원한 기운 느끼셨나요? 내일도 여러분의 선곡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 끝곡은 곽동현 나만의 그대 모습 전해드리고요. 저는 3부 준비해서 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스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쿤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조장혁 그대 떠나가도 3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4일 화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3부에는 부담없이 가볍게 신나게 수다 떨어보는 시간 특가정반상회 TMI 대전취 함께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내가 본 가장 무서운 공포영화 얘기로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어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사연이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방송이 끝난 직후에 선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듣는 것만으로도 우싹우싹하고 소름이 오소소소 돋는 그런 얘기들로 더위를 살짝 한번 날려보내보면 어떨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세요. 샵 키스미 전해드리고 오늘의 반상회 개최하겠습니다.

0: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장 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장 반상회 TMI 대잔치.
1: 어머, 자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심한 거야? 아니, 어제 잠 못 잤어? 뭐? 아니, 평소에도 깜짝깜짝 잘 놀라는 사람이 아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 무서운 영화를 봤대? 아이고, 아무리 유행이어도 이렇게 잠까지 못 잘 정도면 보지를 말았어야지. 아, 근데 그 직접 보니까 어때? 어땠어? 진짜로 무서워? 아니, 나도 겁이 많아서 볼 용기는 없고 말이야. 자기한테 얘기나 좀 들어봐야겠다. 아, 원래 더울 때 이런 얘기하면 그냥 오싹해지는 게 재밌잖아. 말 나온 김에 다른 사람들도 제일 무서웠던 공포 영화는 뭔지, 아니 대체 또 어떤 장면들이 그렇게 무서웠는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알려줘 봐봐봐. 그럼 여기 커피 한 잔씩 들면서

10cm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주주 시크릿 밤이 무서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식스센스 전해드렸습니다. 특허청 반상회 TMI 대잔치 오늘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으스스한 공포 영화에 대한 얘기들 나눠볼까 합니다. 내가 만났던 내가 봤던 가장 무서운 공포 영화는 무엇인가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을 쓱 한번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보는 편이라서 무서운 영화를 본 지 꽤 오래 됐거든요. 근데 내가 이 무서운 영화를 보면 후유증이 이렇게 길구나. 굉장히 잘 못 보는구나를 인지하기 전에는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봤던 영화들이 진짜 많이 나와서 다시 막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잠시 후 4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게요. 크랜베리즈입니다. 좀비.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 처진

0: 명아입니다.
1: 예.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써니힐 미드나잇 서커스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타정반상회 TMI 대잔치 오늘은 내가 본 가장 무서운 공포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 괜찮을까요? 벌써 너무 긴장되네요.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1609님이 저는 기담 영화 제일 무서웠는데요. 그중에서도 엄마 귀신 유유 극장에서 보다가 처음으로 소리 지른 영화였어요. 라고 저는 볼 엄두도 못 냈어요. 엄청 무섭다고 얘기를 들어서 기담은 예고편도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진짜 무섭다던데. 엄마 귀신이요? 우와. 4841님, 내 딸이 내놔. 전설의 고향 이광기 씨 연기, 아우, 무시라. 라고. 아, 전설의 고향, 이건 진짜, 이건 정말 전설적인 드라마 시리즈죠. 특히나 말씀하신 그 내 딸이 내놔 편, 이광기 씨 편이 전설의 고향 중에서도 전설적인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아주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그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0166님, 저는 어릴 때 링을 보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던 게 생각나네요. 유유, 40대인 지금도 공포 장르는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그쵸. 링이 몇 가지의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그게 자꾸 어디서 나와요. TV에서도 나오고 우물에서도 나오고 막 그게 진짜 너무 무시무시하게 나왔던. 4868님, 저는 스크림이요. 시리즈물로 오래전에 봤는데 무서운 영화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요. 라고. 스크림 정도는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림?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아니라 알고 있다? 그 정도 시리즈가 저의 마지막 공포영화였거든요. 그게 90년대인가요? 7296님, 자다가 새벽에 잠깐 깬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까지 TV 보고 앉아있는 와이프를 보고 시급한 적이 있어요. 구미호인 줄 알고. 라고. 최고의 공포 영화보다도 새벽에 TV를 보고 있는 와이프가 가장 무서웠나요? 1732님, 장화홍리안이요. 머릿속에서 잊히질 않아요. 0848님, 저는 귀신이나 좀비 나오는 영화보다 실제로 있을 법한 일들을 다룬 영화가 무섭더라고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추격자. 하정우 씨의 연기 정말 살벌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거나 실제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일들은 막 자꾸 상상하게 되잖아요.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뭐 이러니까 더 실감이 나서 무서워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5607님, 최근에 호프를 봤는데요. 괴 생명체가 사람이랑 너무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어서 1차로 깜놀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은문석 씨가 나올 때도 뭔가 쎄하게 무서웠습니다. 유유라고. 오, 그래요. 또 약간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그 영화를 그 4D로 봤을 때 와, 다 같이 소리를 지르시면서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그렇게 무섭다면 저는 못 보겠는데요. 그래요. 많이 무섭나요? 볼까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우리 꽁칠님 의견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미츠의 노래 드릴게요. 나이트메어.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6165 쓰시는 분, 미루고 미뤘던 숙제 건강검진을 어제 드디어 끝냈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아, 발 뻗고 속 시원하게 잤어요. 이번 주 내내 휴가인데 첫날 가장 큰 일을 해내서 행복합니다. 뒷번호 0512 쓰시는 분, 밝게 인사해주시는 버스 기사님 덕분에 행복한 아침이에요. 이 기사님의 버스를 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특가정 가족분들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뒷번호 3260 쓰시는 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우리 손주가 세상에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사랑한다 우리 도연이. 도연이의 100일 이모도 축하해.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우리 가족분들의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들을 공유해봤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소소한 행복들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모두 모두 즐겁게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그런 순간들을 자주자주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노이즈 홀로서기 마운틴의 탱고탱고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 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엔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4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길구봉구의 좋아 전해드리고요. 저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종사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은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초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론상의 신앙은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하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4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불교 서성록 교당의 교화 활성화를 염원하는 부회장 송산 김원삼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뭘 좀 하려다가 물건 찾느라 시간이 다 갔어요. 왜 늘 쓰려고 하면 없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항상 물건 찾느라 시간을 다 보내는 분들 이유가 분명히 있긴 하죠. 제자리에 안 뒀거나 제자리도 아예 없었거나 습관적으로 일단 휙 하는 그런 게 있진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8월엔 뭐든지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잘 둡시다. 우리 삶에도 정리정돈이 필요하니까 마찬가지고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신효범 언제나 그 자리에.